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팔송정교회 손현우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요즘 비가 참 잦은데요. 이 출퇴근길에 흠뻑 젖은 가로수 잎들을 보셨습니까? 이 빗물을 머금은 그 잎새들이 어찌나 청청하고 싱그러운지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없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비 온 뒤에 그 짙은 푸름이 참 눈부시게 아름답긴 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부러우셨어요?
0: 네, 이 사실 그 나뭇잎들은 한철 푸르다가 찬바람이 불면 다 떨어져 버릴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다가올 자신의 운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이 순간의 푸르름을 마음껏 뽐내면서 자신의 시간을 가장 눈부시게 빛내고 있더라고요.
1: 참 예리한 통찰인데요. 자연의 피조물들은 미래를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주가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0: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앞날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지혜로 도리어 교만해져서 창조주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참 부끄러웠어요. 동물도 식물도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과장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고 그저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그 순정이 최고의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사야서 43장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지요.
0: 아멘. 가로수의 싱싱한 잎새처럼 우리도 억지스러운 세상에 지혜를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침입니다.
1: 네, 참 귀한 소망입니다.
0: 오늘 하루 복잡한 미래의 염려는 잠시 빗물에 씻어 보내시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묵묵히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0: 쿼데스였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했습니다. 내리는 빗속에서 푸르름이 점점 더 더해가는 6월입니다. 6월하고도 10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오늘은 팔송종교의 손여은 목사님 함께하시고요. 목사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책, 앞서서 저희가 옥중서신 3권을 연속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 총 4권의 옥중서신 그쵸, 중에서 4권이죠. 마지막 책이 여기 등장하네요. 그죠?
1: 그렇죠. 오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보낸 네 번째 서신이란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네. 함께 또 이 성경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은 어떤 책일지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의 이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책은 주 60년경에 기록되었고 이 책은 바울의 모든 저술 중에 가장 짧은 편지라고 볼 수 있으며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있었고요. 이 사람은 그의 집, 이 수신자는 그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한 사람이고 또 노예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사람은 그 도시에 여행을 왔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노예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이 사람의 물건을 훔친 후에 도망을 쳐서 로마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전히 이 사람의 소유였고 바울은 그가 그의 주인에게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에 바울은 이 사람에게 이 오네시모를 단순한 노예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권하였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책,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이 책의 제목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도바울 서신서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총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이 지역의 이름이 붙은 책들이 있었고 그쵸? 또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도 있었는데요, 목사님. 오늘은 뭐 지역입니까? 사람입니까?
1: 오늘은 제가 보니까 사람인 것 같네요.
0: 네, 자,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보기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보기 1번 빌레몬서, 보기 2번 빌립가서입니다.
0: 정말 뭐 너무 어려운 보기 두 가지 나갔는데
1: 뭐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요 또.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 빌레몬서,
0: 2번
1: 빌립가서입니다.
0: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표정, 이야기 나누고픈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지금 들려주세요.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생방송 오늘도 샬롬. 오늘 팔송정 교회 손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그 책 중에서 한 장은 함께 큐티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컨텐츠입니다. 벌써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섯 번이나 다섯 번째 오늘 이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의 책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책은 1번 빌레몬서입니다.
0: 와, 빌레몬서 오늘

0: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빌레 몬서가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옥중서신 이 세 권 배웠고 마지막 네 번째 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1: 그렇죠. 세 권의 책은 어떤 특별한 지역,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라면 이 서신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 다르겠네요.
0: 에베소서 빌레

0: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빌레몬서는 과연 어떤 책일지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과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늘 아침 출석 체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고 계십니다. 5015님이에요.
1: 정답 빌레몬서. 남편 장로님이 장업을 하는데 요즘 좀 힘들어하네요. 오늘도 주님 함께 계시니 소망 있다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이 자영업 하시는 우리 남편 장로님 위해서 파이팅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게 이미 용기와 힘 아니겠습니까?
1: 아내가 내 편이 된다는 것 세상에서 네. 가장 큰 힘이죠.
0: 맞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귀한 선물을 이미 장로님이 받으셨습니다. 아, 앱을 통해서 0688님입니다.
1: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오늘은 제 남편과 함께 강원도 춘천으로 성지순례 여행을 갑니다.
0: 와, 저 너무 궁금해요. 춘천의 성지순례는 어떤 여행이 곳일까? 될까? 나중에 꼭 사진 찍어서 저희들도 좀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마나요 까츠님 오늘 아침 출석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5843님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2: 팔성전계 손현우 목사님 반갑습니다. 대전 여기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어 시원합니다. 빌레몬서 출석합니다. 신나는 찬양 전교인 트위스트 신청해도 될까요?
0: 와, 전교인 트위스트. 아, 이런 곡이 있는 거예요?
2: 모르겠어요.
0: 아, 궁금한데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43님이 신나는 선곡 하나 부탁하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음원 안에는 없는 곡인데 5843님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0688님 그리고 6387님 3874님 7772님 오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앱을 통해서 2042님도 아멘 하셨고요. 신나는 선곡 하나 부탁하셨으니까 하나 준비해서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정교인 트위스트는 제가 갖고 있는 음원이 아니어서 대신에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 하이어 함께 하시죠.

0: 성경의 물인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물인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2: 꼭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샬롬 방송 프로그램을 늘 애청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2: 그렇죠. 네. 늘 말씀을 잘 그렇게 갈급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1: 맞습니다. 이 극동방송의 메인 컨텐츠에 극동방송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가장 클릭 횟수가 많은 컨텐츠가 바로 이 무린 고수를 찾아서인데요. 이 무린 고수를 찾아서가 오프라인 공개 세미나를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하는데
2: 최초로
1: 부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2: 여기에서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구의 이 강사분 네 분이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여러분 전석 무료 초대인데다가 오시면요. 아, 제가 알기로 교재도 준비가 돼 있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빨리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청하실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아까 너무 우리 아나운서가 크게 웅장하게 뭐라고요?
2: 고수!
1: 고수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2: 네. 우리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6월 27일이지요. 우리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이곳 공개홀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센텀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

0: 공동방송으로 오시면 되는데 저희 좌석이 3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쾌적한 이 세미나를 위해서 또 전국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27일이 못 되어서 좌석 마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빨리 자리를 선점을 하시고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그날 오후까지 진행이 될 텐데 네 분의 강사님이 들려주는 이 성경을 어떻게 탐독할 수 있는가. 사실 목사님이 성경을 우리가 평신도들이 잘 읽고 싶고 많이 읽고 싶은데 요령을 잘 모르겠고요. 또 막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좀 동기부여를 받으면요. 이 성경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특별히 이분들이 뭐 성경의 무림고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제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저희 부산극동방송 지사장인 장대진 아나운서가 직접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컨텐츠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클릭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대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 세미나를 부산에서 최초 여러분께 소개하게 됐다는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빠르게 이 좌석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석이 다 마감되기 전에 우리 부산 지역에는 우리 부산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꼭 함께 오셔서 저는 특별히 우리 오늘도 샬롬 청취자분들이 오셔서 꼭 들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토요일이니까 저희는 자녀들하고 좀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했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 그리고 구역 단위별로 좀 신청하셔서 그 주간의 구역 모임은 우리는 이 컨텐츠 함께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여름 직전에 우리 구역에 약간 부흥회 형식으로 우리는 말씀 부흥회 한번 사경회를 하겠습니다. 제 센터에 있는 부산극동방송 환경이 아주 쾌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샵0933으로 고수라고 남기시면 참석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 링크에 간단하게 몇 분 오실지 인적사항 살짝 기록해 주시면 접수가 완료입니다. 근데 아마 이 광고가 목사님 제 생각에 지금 그 문자 올라오는 속도 보이시죠?
1: 어이구 계속 고수인데요? 네.
0: 아마 금방 마감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국 단위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 좌석은 300석의 한정입니다. 그래서 마감되면 이제 더 이상 광고가 나가지 않을 거고 오늘 첫 광고가 나갔어요. 근데 이미 제가 알기로 좌석이 3분의 2 이상 그 가까이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신 분 특히 오늘도 샬롬 애청자 여러분들은 꼭 오셔서 이 멋진 이 세미나 시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태도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무림고수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죠 목사님?
1: 네,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것을 강조하죠. 하가다라고 하는데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어 선포하는 낭독의 힘을 강조합니다.
0: 네, 그동안 많은 무림고수 출연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복에 대해서 간증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었죠?
1: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많았는데요. 난독증 잔해가 치유되고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가 극복이 되고 무너진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재정적인 축복 등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일어난 기적 같은 실제 사례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0: 저희가 가까이서 이 무림고수 진행자이신 우리 장내진 지사장을 가까이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0: 실제로 저희 지사장님이 정말 수시로 성경을 읊조리고 있어요.
1: 계속이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방문을 해도 그 짧은 짬 틈에 시편을 열어두고 하가다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이 가슴에 열정을 담아서 간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유튜브에서 만나뵀던 이 장대진 아나운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무림고수 그 중에서도 이번에 대가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로마서를 천독 성경을 천독 야, 이 조성현 목사님 이분의 간증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와, 성경을 한 천도

0: 떡주마면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1: 무림의 고수가 됩니다.
0: 진짜 그래서 무림 고수예요, 여러분. 아, 저희가 그동안 뭐 많은 고수들을 만나봤지만요. 전국 각지에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향해 옵니다, 여러분. 이 1회차 세미나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오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부산극동방송 늘 듣고 계셨지만 와보실 기회가 없었죠. 여러분, 이날이 기회입니다. 저도 이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저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무림고수 또 진행자인 장대진 아나운서를 직접 코앞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고, 실제 그동안 출연했던 고수 중에 고수분들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우리 신대호 목사님 간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던 분들 계실 거예요. 몸이 아프다, 재정이 어렵다, 내가 요즘 참 기도가 어렵다, 우리 가정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까. 여러분, 결국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회복될 것을 믿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그래서 오늘도 샬롬도 사실 이 매일 아침에 10분의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순서대로 개관하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중요하니까요.
1: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요.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이 아침의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읊조리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0: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소리내 읽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영적 부흥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롭고 강력한 컨텐츠,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제1회 세미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개최되겠고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고 무료 초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좌석은 한정돼 있고 전국에서 오실 거라 300석이 금방 마감될 예정이에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뭐라고요 목사님?
1: 네, 고수라고 해주십시오. 네,
0: 고수라고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돌파해가는 우리 부산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샬롬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요. 오늘도 샬롬 가족들은 저는 꼭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김승일의 찬양 들으면서 고수 샵 0933 단문 50원 기다릴게요. 저희는 이 찬양 듣고 와서 빌레몬서는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기록된 신약의 짧은 서신입니다.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제1차로 로마에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을 때 AD 60년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데요. 특히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되었고 수신지 역시 동일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앞으로 보낸 공적인 서신이라면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사적인 서신입니다.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개인적인 서신을 따로 보낸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 동역자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중재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한 것을 알고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며 편지를 기록한 거지요. 오네시모는 과거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난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말한 것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어떤 불의를 행하였거나 또 빚진 것을 갚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마음대로 도망친 종, 노예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을 떠난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쳐 왔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는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 오네시모는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계속 머물게 하며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새로운 걸음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에 행한 잘못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한 거지요. 배신을 하고 떠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어서 그에게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완전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시키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에 다시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며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기록된 너무나 짧은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서신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과 계층을 뛰어넘는 형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며 어떠한 깨어진 관계도 주 안에서 회복됨으로 형제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복음의 내용이 가득 담긴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0: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한 사람의 노예를 용서해 주라고 그 주인에게 띄우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 영혼에 대한 얼마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었나 느껴지는데요.
1: 그렇죠.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 것은 그냥 편지를 쓴 것이 다가 아니라 또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대신해서 갚아주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야,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우리 3874 권사님

0: 님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목사님.
1: 네,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지극했어요라고 주셨어요.
0: 딩동댕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역의 초창기에는 좀 혈기도 황성하고 막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바울 서신서를 쭉 보면서 바울이 점점 나이가 들고 연수가 깊어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아끼고 또 보듬고 챙기고 돌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 사역자들은 홀로 설 수가 없고 함께 가야 하는구나 이런 점들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1: 어려움을 지나면서 또 깎이고 참 주님이 외로우셨겠구나라는 것들도 느끼고 그래서 야 한 사람을 내가 손 붙잡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바울도 점점 깊이 배워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 돌아왔을 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그쵸? 것 아니겠습니까?
1: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편지였죠.
0: 빌레몬이 그만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종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복이 돼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된 성경이 그렇죠. 신약 성경 안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1: 오늘도 우리 이렇게 계속 읽히고 있는 참
0: 네, 성경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경 속에 빌레몬서가 기록돼 있다는 것을 이게 한 장짜리 짧은 성경이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또 기억하시고 참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 빌레몬서 헬라어로 본문이 겨우 334개 단어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이 바울 서신서 13권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인데 용서할 만한 그릇이었던 빌레몬을 이 성경 속에 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용서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1: 어렵죠.
0: 또 용서해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이런 귀한 칭찬과 상급을 주시겠구나 이런 또 메타포도 되는 것 같아요.
1: 용서는 받는 사람에게도 참 자유함의 은혜가 있고 하는 사람에게도 또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니 그에게 다시 한번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또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왠지 좀 오늘 아침에 좀 투닥투닥하고 부부싸움하고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왠지 또 이 빌레몬서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면 오늘 묵상하고 저는 적용점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목사님?
1: 먼저 손 내미는 게 제일 힘들지만 제일 복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함께 먼저 손을 내밀어 미안해 사랑해 라고 고백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빌레몬서 함께 이 용서의 서신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 네 번째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셨을 텐데 그래요. 우리 인생에 용서를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해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빌레몬이란 사람 이름으로 된 책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한 장짜리 사실 창세기도 있고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모세 오경 생각해 보면.
1: 그렇죠. 근데 한 장인데.
0: 그렇죠.
1: 한 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0: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차지하잖아요. 이 빌레몬서를 저희가 다섯 번째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고개 숙이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그 용서의 복음이 또 바울을 통해 빌레몬에게 흘러가고 또 그가 용서함으로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고 이것이 참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0: 아멘.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계속 고수 오고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극동방송에서 성경의 무린 고수를 찾아서 전국 최초 1일 특별 세미나가 무료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내셔서 그날은 전가족 우리 온가족 수련회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구역 예배 이 주간은 극동방송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서 이 자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청취자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부산 극동방송 가족들이 등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고수

0: 문자 남기시고 링크에 마지막까지 입력하셔야 접수가 완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링크 받으신 분들은 얼른 입력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수 두 글자 남기시고 6월 27일 무린 고수를 찾아서 특별 세미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와서 성경 오늘 본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1: 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잠시 후에 저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빌레몬서 1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0: 큐티 가이드 손현우 목사님입니다.
1: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서,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성경이지만 놀라운 것은 빌레몬서 한 장 안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단순히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용서해달라는 부탁이 기록된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상처입은 관계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또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편지를 받는 사람인 빌레몬, 둘째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 마지막으로 셋째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빌레몬서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오네시모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었다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뒤통수를 치고 몰래 도망쳐버렸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본서에 기록된 것을 보니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상의 손해까지 끼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인을 도망친 종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 떳떳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인 거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원래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익한 도망자로 살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지요. 이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전에 방탕한 삶을 버리고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오네시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이었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으나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 중심적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며 이전에 좋지 못한 성품과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익하던 사람도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성공이 되는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익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복음의 은혜가 나를 유익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의 이전의 잘못된 삶을 회복시키고자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 이전에 지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이후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무익한 그 모습이 아니니 이 오네시모를 무익한 종으로서가 아니라 유익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음으로 오네시모 안에 있었던 죄책감이 사라지길 원하였고 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빌레몬에게 자유함이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 좋은 관계면 참 좋으련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깨어진 관계, 서로 미워하는 관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항상 마음 한켠에 죄책감과 두려움,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한 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용서받을 때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혹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멀어진 가족, 친구, 교우, 이웃은 없습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죄책감과 자유함의 그 모든 죄책감이 자유함의 은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또한 용서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빌레몬서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며 내가 먼저 복음 안에 변화되어 이 세상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용서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 오늘 이 빌레몬서가 신약성경 66권 중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1: 때문이죠.
0: 그렇지 않았으면 성경의 65권이었어요, 목사님. 아,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유인으로 해방시켰고 그 뒤에 훗날 사도 요한의 제자인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빌레몬이 얼마나 멋지게 이 기독교사의 쓰임을 받았는지 감동해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한 빌레몬서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신 분은요.
1: 팔송전 교회 손혜로 목사였습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0: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직장인들도 전도하고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래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전도하러 쫓아다니고 막 그러진 않는데 기도하면서 그 한 생명을 꼭 잡고 기도하니까 언제 돼도 좀 늦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점점 넓혀가고 있으니까 자꾸 지경이 넓혀집니다.
0: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서영숙 권사님을 만납니다.
1: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살고 있고 대구 주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영숙 권사입니다. 평소 때 극동방송을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 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많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는 큰어머니가 청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점쟁이 집안이었고요. 어릴 때는 교회가 막 진짜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신하고 큰어머니 신하고 막 싸워서 집안 시끄러워진다고 절대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어머니가 신기는 신이 정말이라면 큰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말씀에 내가 팍 꽂혔어요. 나만 구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도 다 구원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고.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 옛날 어머니들 다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우리 가족들을 가난한 집에서 진짜 고생하셨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옥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 기도 많이 했는데 30년 만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어머니가 75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 동생이 전도대가 그때 학생이었던데 안 갈락 하는 걸 억지로 끌고 다녔더니 얘가 나중에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너무 울곡절이 이야기를 하면 긴 이야기가 많은데 또 오빠 언니는 안 되는데 그 조카들이 또 애들 막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큰어머니는 처음에 저보고 말리다가 안 되니까 뭐 그 딸아 하나는 뭐 교회 다니도 저는 시집 가보면 그만이다. 막 이 칸에서 놔둬라. 이제 나중에는 놔둬보라 이 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집가품을 다 가니고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전도가 다 되더라고요.
0: 서 권사님께 극동방송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늘 듣습니다.
1: 처음에는 저는 극동방송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이제 듣는데 극동방송이 차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차에서 주로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차에서 극동방송에 대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이래서 그래도 한번 틀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의 하루 종일 안 겁니다. 저는 계속 틀어놓고 밤에는 이제 아주 작은 소리 넣고 찬송가가 늘 말씀 찬송이 나중에 온 집안에 막 울려나도록 집에 다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도 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요. 차에서 듣고.
0: 극동방송 서울중앙사와 모든 지사들은 올해 전도특별생방송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 권사님의 오빠와 같은 방송을 통한 전도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막 오빠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막 그 친구 그 이름 적어가지고 또 보내면 거기서 또 답장하고 이래가 목사님이 또 연결돼가 기도해주고 오빠한테도 또 영적 기도도 그 우리 오빠에게 편지 보내고 해가 방송국에서 그쪽으로 이제 또 연결하고 해가 오빠하고 오빠 전화로 이제 영적 기도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못한 걸 방송국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다 전도했는데 오빠가 안 됐는데 오빠가 이제 영적 기도도 하고 지금 교회 나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0: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1: 제가 나가서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전도는 못해도 이 그 후원을 해야 또 우리가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파선

0: 여기서 그 모집할 때 또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하고 아들 딸하고 저하고 그래가 세 명이서 전파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빠 이름으로 또 제가 그 했더니 또 뭐 그런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오빠를 전도하게 해주시고 이래 그렇게 이렇게 다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의 길도.
1: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한 분 한 분 그 태신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품고 기도로 동역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실 전파 선교사님들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 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0: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2: Busan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에프에이비씨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과전문의 김태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눈 건강 주치의 김태원입니다. 생활 속 안과 응급처치 여러분.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서 눈에 넣었다거나 순간 접착제를 눈에 넣었다는 말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과 외래에서는 종종 이런 사고로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밤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안약과 비슷한 용기의 다른 약을 잘못 집어 들거나 렌즈 세정제와 헛갈려 발생합니다. 또 가족이 사용하는 약을 착각해서 안약처럼 넣는 경우도 있죠. 그중 가장 위험한 경우는 바로 순간 접착제를 눈에 넣는 것입니다. 생김새도 안약과 비슷하고 작고 투명한 용기여서 잘못 들기 쉽습니다. 이 순간 접착제가 눈에 들어가면 즉시 굳어버리는데 이때 눈꺼풀이 서로 붓거나 각막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눈이 갑자기 극심하게 따갑고 눈물은 계속 흐르며 통증이 심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순간 접착제처럼 끈적이는 물질은 각막 표면에 달라붙어 시야를 완전히 가릴 수 있고 무전약처럼 화학 성분이 강한 약은 각막과 결막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즉시 눈을 세척해야 합니다. 흐르는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최소 10분 이상 눈을 세척하세요. 이때 눈을 억지로 벌리지 말고 눈을 계속 깜빡이면서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눈꺼풀을 살짝 벌려서 안쪽까지 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충분히 세척하더라도 약물이 남아있거나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순간 접착제의 경우 의료진이 특수 현미경으로 눈을 확인하고 붙어버린 부위를 전문 도구로 떼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각막이 벗겨질 수 있으니 절대 혼자 때려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안약과 다른 약을 구분해서 보관하세요. 특히 발에 바르는 약이나 피부 연고, 접착제 등은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안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밝은 곳에서 라벨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과 사용하는 약은 각각 구분해서 보관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올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떤 권세는 인정하는데 또 다른 어떤 권세는 인정치 않으므로 신앙생활에 매우 큰 갈등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 모든 안에는 선한 권세자도 있지만 악한 권세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권세자도 있지만 불의한 권세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한 나라의 주인만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저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세워진 바로왕,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만 보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로왕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그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왕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바로 왕 뒤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 요 바로 왕까지는 인정하는데 요 바로 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 왕 같은 임금도 세우시고 그러한 악한 왕도 쓰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성경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왕은 애굽의 통치자 정도로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방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 왕조차도 누가 세웠느냐?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세웠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두 가지.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바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0: 첫째는 바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로 왕만 보면 안 돼. 와, 저 대단한 권력자. 아니에요. 그 대단한 권력자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로 왕을 세워서 바로 왕의 나라 애굽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 부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무서운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세자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다.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한술 더 떠서 그 악한 왕까지도 하나님의 도구, 일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일꾼들이야 당연지사 그렇고요, 악한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 악한 권력자 앞에서도 트집을 잡히지 않도록 선하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선하게 살지 않다가 주어지는 벌, 여기는 칼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보응, 우리로 말하면은 형벌, 또 형법에 따른 어떤 처벌,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인의 올바른 국가관은 모든 조세와 관세를 정직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조세와 관세,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1: 존경하라.
0: 예, 여기서 조세는 국민이 국가에 내는 국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 관세는 세관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어떤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다 내라는 거예요. 다 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아든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를 통치하던 권력자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악한 황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선한 정치를 펼쳐가다가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악한 왕이 황제가 된 겁니다.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몰살시키려고, 기독교를 완전히 피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황제입니다. 그 정부 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라, 세금 내라.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한 건이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세를, 국가의 세를 바쳐야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당시에 가이사는 황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 지혜로우셔요. 즉답을 피하고 동전을 하나 가져와라. 그래, 동전을. 그 당시에 사용되던 동전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었고,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딱 가져갔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딱 들고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 동전에 가이사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뒤집어, 딱 뒤집어가지고 뒤에는 가이사가 아니겠죠. 딴 문양이겠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세금 내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라는 것입니다. 그 정부가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그 국민의 해야 할 국민의 의무는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새인들도 와가지고도 묻기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피곤해도 주무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세를,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당신은 국세도 있었지만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도 있었지만은, 종교에 세금을 내는 종교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세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성전세를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라고 말합니다. 내야 된다.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러면 당시에 성전세, 종교세는 얼마만큼 내야 되느냐 하면은 세겔, 그때에 사용되는 화폐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데나리온, 세겔, 달란트, 많은 그 화폐 단위가 우리로 칠 것 같으면은 천 원짜리, 뭐 5천 원, 5만 원 뭐 이렇게 화폐가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성전세를 내는 그 양이 얼마냐 하면은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두 사람의 성전세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세겔은 얼마의 가치인가 하면은 4데나리온. 그러니까 4배입니다. 4데나리온. 성인이, 장정이 나흘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게 이게 이 세겔이라는 거예요, 세겔. 그런데 그 세겔을, 반세겔을 내는 게 성전세인데, 누구든지 다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다니는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야, 너 세금 냈나? 아우, 난 예수님 따라 댕거느라고 요즘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수입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세금 아직 못 냈어, 이런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눈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저런 거를 왜 지어내서 막 말하노, 지금 이런 눈빛인데, 조금 있으면 내가 성경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고 친절하신지, 베드로야, 너 세금 못 냈거들랑 너 세금하고 내 세금을 꼭 내기를 바란다. 아유, 돈 없는데요. 아, 걱정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네가 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호수예요. 네 낚시 잘하잖나. 그래, 낚시해. 아, 그래가지고요, 첫 번째 고기가 잡히거든. 예. 그리고 그 고기 입을 쫙 벌려봐라. 예? 여러분 재미있죠? 억수로 재미있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럼 그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거 돈 한 세겔 가지고 그 세무소 가가지고, 그때는 세리 중에 마태도 있었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네 세금, 내 세금, 우리 남자들은 반 세겔씩 내면 되니까 그거 한 세겔, 네 세금, 내 세금 해서 납부해라.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그래, 성경 어디 나오는지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세금 잘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므로써 국가는, 정부는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살피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골고루, 혼자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고 살 수 없는 분들을 돌보게 하는데 그걸 쓰고,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 대열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는 데다가 국민들이 바친 그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덜 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수입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넉넉하다는 뜻이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꽤 많은 세를 냅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전문 용어로 상회비 그럽니다. 우리 노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몇 번째 안에 우리 교회가 상회비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그걸 노회에서 가지고 어려운 교회 교역자들, 가난한 교회에 살펴보면서 이렇게 돕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깝게 여기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안 주시는 거예요. 세금을 아깝게 여기면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입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가, 기업이, 사업이 잘 되셔서 많은 세금을 내는 애국자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인의 올바른 국가관은 모든 권세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권력자, 모든 임금, 여러분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업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요한 중에 할 줄 믿습니다. 믿음생활이요, 우리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요 엉뚱한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결정을 딱 하잖아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지막 사인을 하는 순간 모든 입안된 정책이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의 모든 교육 정책은 교육감님이 하십니다. 그럼 그 교육감님이 사인을 하는 딱 그 순간 모든 일선 학교의 교육체계가 다 실행됩니다.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펜대에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더 넓게 이 나라의 대통령님께서 무슨 이 나라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하나 결정을 하고 사인을 딱 할 때 그 사인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국가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선진국을 향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성경적 역사의 한 테마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일컬어 초대 사울 왕,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쫙 분열됐습니다. 왜? 그동안 통일왕국을 이루어 이스라엘의 태평천하를 이루어왔던 이스라엘이 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쫙 갈라졌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제 사인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은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명성이 뛰어난 분이고 나는 별것도 못 되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해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들이 원로 국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정치를 도모했던 국가의 원로들을 찾아가서 이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합니다. 그 국가의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자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지적은 이러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정치는 이러하니 아버지가 잘못한 정치의 길을 가지 말고 아버지가 잘한 정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르침입니까? 르호보암이 그 어른들, 원로들의 가르침을 듣고는 오케이, 맞습니다. 내가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라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잘 가 계세요.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는 자기하고 같이 자란 세대, 젊은이들의 세대, 파트너십을 이루었던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야들아, 이 노인네들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던데 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노?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제대로 된 정치관을,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 그 어르신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 우리 그래 한번 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친구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했냐? 아니다. 그 노인네들 말 듣지 마라. 아, 그 노인네들 그 정신없는 소리를 하네. 그래 하지 마.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너는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돼.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하고 노동도 더 착취해가지고 네가 더 힘을 확보해가지고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 이런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망하려고 그런 거예요. 망하려고. 노인들,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의 나라는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남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쪽은 남 유다 조그마한 한 지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일컫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두 나라가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르호보암의 판단 미스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예, 버리지 마요. 왜 엄마 아빠 얘기를 경솔하게 들어요? 선배 말을 왜 그렇게 한기로 들어요? 어르신들의 말을 왜 그렇게 경청하지 못해요? 목회도 해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말이 성경 다음으로 귀하더라고요.

0: 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르신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젊은 세대가 사는데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절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아버지가 무겁게 했으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가볍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하려고 망하려고 더욱 무겁게 또 아, 내 아버지는 시작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은 나는 그 채찍 끝에다가 세부치를 붙여서 너희를 때리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망하려고 망하려고.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 원로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더라도 살아요 살아 나라가 살아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뜻 있는 분들은 매우 걱정이 심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치 미래의 지옥을 미리 땡겨보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밉든 곱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진심어린 마음 담아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애국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전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가정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3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0: 이 고백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양을 치는 자를 넘어서 먹이고 돌보고 함께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에얼살에서 왔는데 내가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한 환경이 어떠하든 그 영혼은 이미 가득쳐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고백은 이제 야르비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누이시며 맹수 위협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양이 완전히 긴장을 풀고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실만한 물가를 지극하면 안식의 물가 메누호트가 됩니다. 목자는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양이 가장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쉼을 위해 직접 설계하신 평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소생시키시고 예수 배부에서 왔습니다. 돌이키다 데리려도 타란 뜻입니다. 길 잃거나 지쳐 죽어가는 상태에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대목입니다. 하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이름과 명예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안식과 그리고 즐거움과 또 편안함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의 시간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제심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은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뒤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921호님, 중공업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들이 6월 11일에 기중기와 12일에 로더 실기를 합격해 올 상하반기에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목사에게 부산극동방송에서 기도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익은 그 기도 제목이 또 많이 발견되어지는데 921호님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공업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길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6월 11일에 기중기와 12일에 로드 실기를 치릅니다. 꼭 합격해서 올 상반기 꼭 정직원에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리하여 기도한 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도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7087님, 저희 친정엄마 배순례 씨입니다. 어머니가 오늘 1시에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검사 부작용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약물 치료로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수차고 숨이 찬 원인이 밝혀지고 잘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기도 제목도 몇 번 제가 기도했던 제목과 유사한데요,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또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7087님, 친정어머니가 오늘 1시에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검사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그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약물 치료로 치료될 수 있는 방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수가 찹니다. 숨이 찹니다. 그 원인이 밝혀지게 하시고 모든 치료가 회복되어지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모든 치유에 관한 하나님이시온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절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 방

0: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 피택과 투표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지나온 삶이 부끄럽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분들을 세우시고 그 어떤 결과에도 상처받거나 시험들지 않도록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투표는 중요하죠. 또 결과에 따라 시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 피택과 투표 대상자 되셨는데 지나온 삶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부탁하는 이 마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 주의 피로 갚고 사신 교회에서 중직자 피택이 되어졌고 또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부끄러움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분들을 세우실 때에 하늘의 아버지 이분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결과에도 상처받거나 힘들지 않도록 하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믿고 또 함께 피택 대상 되신 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9507님 어제 딸이 내과 진료에서 갑상선 수치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꾸준히 치료하면서 승리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올해 안으로 저희 집 대출과 집 공동 명의를 저희가 매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네요.
0: 예, 9507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딸이 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갑상선 문제로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갑상선 수치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치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심에 따른 이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 안으로 집 대출 문제가 또 공동명의 집 문제가 매매될 수 있는 길도 아울러 열어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하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기도 사연입니다. 5338님,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전과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열심히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0: 5338님, 이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전국 운영 수련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도전과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또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따라 겸손히 열심히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5338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8163님, 제가 난소 수술 후 기운이 없고 메니에르병으로 어지럽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심장에도 질병이 있고 당뇨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8163님, 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주여.
0: 하나님 아버지, 8163님, 주님께 그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분을 주님께서

0: 님, 지난주 교회에서 월남전 전투에 참여하신 국가 유공자 두 분에게 꽃다발과 조그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몸이 불편하십니다. 신앙을 잃지 않고 노후에도 건강하시며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799님, 이번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월남전 전투에 참여하신 국가 용자 두 분에게 꽃다발과 조그만 선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두 분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살아가는 데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두 분께서 몸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 기도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택배기사로 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경추 1번, 흉추 7번 손상으로 가슴 아래로 마비 상태입니다. 첫째, 목뼈가 잘 붙어 면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둘째, 열이 내리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도록. 셋째, 빈혈과 기립성저 혈압이 나아져서 일상생활 가능하도록. 검지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데 재활을 통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다섯째, 내과적인 상황들로 재활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데 관절 근육들이 더 짧아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여섯째, 장염에 걸렸고 대장에서 균이 발견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남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저 또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제가 힘들 때에 저희 아내의 믿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주께서 제가 힘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한 영광 가질 거라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남편이 택배기사로 일하는 중에 너무나 피곤하여 졸음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주여, 경추 1번, 흉추 1번 손상으로 가슴 아래가 마비 상태입니다. 주여, 큰 그리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경추가 잘 붙어 명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0: 주여.
1: 염상 수치가 정상이 되도록 열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빈혈 때문에 또 기립성 저혈압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금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활을 통해서 원활하게 금지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과적인 사항으로 재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절 근육들이 더 짧아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펴 주시옵소서. 저 장염에 걸렸습니다. 대장에서 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자비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 여정한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뜻과 계획에 신뢰하며 또 잘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기도의 제목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유태오 아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

0: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유태의 아들 제가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불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태의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실만한 물가와 하늘마 푸른창에 누게 하셨듯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생은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릴 때 모든 기도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7년 전 어머니를 내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친구분 한 분도 췌장암으로 소천하셔서 마음이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신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 섬기며 살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주님.
1: 17년 전에 어머니를 먼저 내정형으로 보내시고 혼자 된 73세 아버지, 이명으로 인한 토통과 심해지는 허리 통증을 가짐으로 인해서 교회 출석도 되지 않고 일상생활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친구분 한 분도 췌장암으로 소천하셔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듯이 일어나 먹으라 하셨듯이 다시 일어나 너의 갈 길을 가라고 하셨듯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남은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9700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주 안에서 순족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된 가정에 주께서 친히 가장 되어주셔서 그 이름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30배, 60배, 100배를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9700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남자에게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이 순족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가정을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 허락하신 아버지여,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친히 가장이 되어주셔서 이런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6세 100배를 채우시는 하늘 경험하는 인생과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2: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1: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분노, 시기, 질투, 후회, 좌절, 실망, 이와 같은 감정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무슨 두려움과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와 더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가 된다는 것은 두려움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후회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다면 시기, 질투, 후회, 좌절, 슬픔 이런 감정이 친구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분노와 두려움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역시 두려움

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공격적이 될 때에는 잘 돌아보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제어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무려 365번 반복된다,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들이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녀 걱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감과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었고 인간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말씀과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에덴 동산의 실과 나무는 다 먹되 이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풍성한 것은 미리 다 예배해 주신 것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재판장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희의 아빠인 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선을 분명히 하고 이 선을 지킬 때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단순한 탐심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욕심의 죄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한 즉시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질문함으로 통하여서 아담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물으셨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것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앞에 말씀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수치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두려움과 수치감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수치감과 죄책감과 벗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죄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수치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너 아는 한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시골에서 밤에 어떤 어르신을 이 대교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내버렸습니다. 어르신이 지나가는 것을 못 보고 딱 부딪히게 되었는데 어르신이 그만 그 자리에서 그 다리 대교 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경찰에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경찰에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뺑소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누가 범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달 동안 이 사람이 다리를 뻗고 잠을 잤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낯빛이 변하게 되고 밥맛이 없어지게 되고 혹시나 이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 모든 조사가 다 끝이 나고 결국에는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되어서 이제 구속을 당하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잘못을 고백을 하면서 두 달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죄를 짓든지 드러내서 죄를 짓든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들킨 죄인과 여러분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죄를 은밀하게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는 죄인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나서 들킨 죄인,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갖가지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왜 사고와 질병과 재난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죽음이 찾아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찾아오고 말기암에 들게 되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돈에 기댑니다. 사업과 직장을 다 키우고 또 안정화시키고 보험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금을 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주환 교수와 같은 경우에는 편도체 활성화를 안정화를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완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명상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 조그마한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죄라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헬라어 단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양궁 선수가 여러분 관역을 화살을 쏠 때 그것이 빗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빗나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중앙에 맞추지 아니하면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이 빗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은 멸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누구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받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 동안에는 빛이 살아있고 나뭇잎이 살아있는 것 같았을 것 같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고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육체의 목숨이 다하게 되면 영육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인간은 이 공허함과 두려움과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용품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돈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 중독에 빠져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대용품을 가지고 이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감과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영원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와 수학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수십억의 자산가였어요. 사업이 승승장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수십억의 돈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자수성가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서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빚을 지게 되니까 인생에 살맛이 없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펑펑 울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한 지인 목사님이 찾아가서 심방을 하고 이제 돈에 기대지 아니하고 슬픈 감정을 3일만 울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감정이 너무나 어려웠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이 당장 나아지지는 않았지만은 죽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피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오늘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한 번만 따라주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지인들의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든 것이

혹시 원흉이 죄라면 죄를 해결하려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도덕 철학들, 여러 가지 종교들에도 좋은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공자나 석가모니나 수많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도 훌륭한 분이고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이지만은 그분들도 근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영생의 산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명예에 대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종교, 도덕, 철학, 노력, 수행을 통하여서 단련을 통하여서 구원의 산에 이르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를 하셨냐면 인간이 죄에 빠져 영적인 명예에 대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산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노력과 수행으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음의 저주의 형벌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뜰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결과가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죄를 사함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많은 구절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영생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을 비롯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를 낳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당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라는 성경 말씀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오게 되면 그 죄의 형벌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예수를 믿어도 순간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절망이 찾아오고 암덩어리가 찾아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간적인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충분히 사랑해주는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떻든지 무엇이 어떻든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안아주면 품어주면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한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이상한 증세를 보이고 폭력적이게 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임종을 많이 보고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제가 장례식 집례하는 것만 해도

적어도 50번에서 60번 정도 장례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24년 동안 목회를 했고 담임 목사들 9년 차기 때문에 장례 집회를 집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고 말기암에 걸리거나 마지막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깨고 있는 그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앞에서 슬프고 자녀들 걱정하고 손주들을 이야기하고 집안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지만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향인 집으로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두려움의 뿌리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최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람들은 뭐 목사든 일반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성격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두려움이 정말 지나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 참 우스갯소리이지만은 저는 큰 개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가야동에서 예전에 부교역자 때 심방을 할 때마다 쌀을 20kg을 다 이제 배달을 하고 전달을 해주고 선물을 전해주면서 저 윗동네에 가게 되면요. 개들도 작은 개도 아니고 아주 큰 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들은 누가 자기를 두려워하는지 약자들을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내가 쥐를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짖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들을 볼 때마다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쌀을 전달할 때에도 큰 개가 있는 집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제가 큰 개가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요 옆에다가 계단 세 번째 놔두니까 가져가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근데 물에 빠진 사람들은 어릴 때에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 있던 사람들은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 까칠한 사람도 있고 겁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모든 두려움의 요소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신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독일의 위르겐 휠러라는 이러한 책의 저자가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두려움의 이야기를 늑대를 만났을 때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굶주린 늑대가 우리 시야에 100m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두려움이 1에서 10까지의 강도가 있다면 여러분 굶주린 강도를 그 늑대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달려와서 이제 큰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냥 혼자 사람이 있다면 가슴이 들컥 내려앉고 여러분 등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두려움이 10 정도, 10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강도는 한 8에서 7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손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의 강도는 한5 정도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과 창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자동차가 있다면 두려움의 강도는 아주 많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차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이 여러분 총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강도는 0으로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늑대를 잡으려고 뛰쳐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생명까지 바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청받은 모든 새신자들과 우리 성안의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함을 통하여
또 매주

0: 마다 예배하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시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해외 선교지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비를 원화 기준으로 송금하다 보니 현지 선교사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 해외 선교 현장에서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던 사역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통 분담 체계 마련과 선교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태국에서 사역 중인 최승근 선교사는 최근 고환율로 인해 선교비가 현지에서 자동으로 20에서 30% 가까이 삭감되고 있다며 선교사들의 극심한 재정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 역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제도를 가동하고 있으나 급박한 환율 변동성을 완전히 방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반포교회와 전북 정읍 성광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선교지를 먼저 배려한다는 원칙 아래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 달러화 송금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한국교회들의 한시적인 달러 기준 선교비 보전을 당부하는 한편 선교사들 역시 이번 위기를 선교비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선교사는 큰 재정이 필요한 과시성 건축이나 장학 프로젝트를 과감히 중단하고 현지 교단과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향해 일방적인 시혜와 지원을 베풀던 과거의 선교 방식에서 탈피해 이들로부터 북한을 배우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민은 북한에 남은 가족과 소통하며 남한 소식을 전하는 통로라며 가르치려 하지 말고

0: 이들을 통해 북한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코리아 교회는 통일 이후 한반도 전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텅 빈 북한 지도위 35개 지역에 115개 십자가를 새겨두고 북한 선교의 11조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목사는 국내 탈북민 교회의 90%가 미자립 상태라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탈북민 목회자들의 최소 한 달 사례비를 보전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내부에서 한국 개신교 초기 의료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었던 대구 애락원을 총회 사적과 국가 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손산문 목사는 어제 열린 한국교회사 포럼에서 대구 애락원이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복음과 교육, 의료선교 전략이 실제로 구현된 유일한 공간이라며 복원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유산협의회 사무총장 윤재현 목사는 총회 사적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버 탐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애락원 측이 총회를 상대로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소유권 분쟁 해결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서현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경 보급이 시급한 몽골 보급화 현장에 몽골어 성경 6,000권을 전달하며 글로벌 말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와 성도 방문팀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대한성서공회 및 몽골성서공회와 협력해 준비한 성경 전달식에 동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몽골이 국토에 비해 인구가 흩어져 있어 성경 보급이 쉽지 않다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직접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팀은 투부 지역 세빛교회에서 200km 떨어진 오지에서 찾아온 목회자들을 포함해 총 26개 교회에 성경을 전달했으며 바양호소 지역 12가정을 직접 찾아가 키릴 문자로 표기된 성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서 선교 운동이 이단 세력의 침투를 방어하고 현지 교회의 자립을 돕는 말씀 청지기 사역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가 이규현 목사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갈 3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이현우 행정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이규현 목사는 지난 7일 주일 예배를 통해 10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한 끝에 이현우 목사를 최종 청빙 후보로 결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현우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 동신교회와 미국 얼바인 베델교회를 거쳐 수영로교회에서 다음 세대 디렉터와 행정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오는 10월 말 공동의회를 열고 청빙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3대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학문, 신학은 죽은 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살리는 것은 영, 내 영,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왜 있어?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밥 먹고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야.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0: 저 육신이 귀중하다는 거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학문이 받쳐주고 밝히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이 학문이 필요해요. 학문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걸 밝혀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름길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1: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지식을 의존하는 학문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명을 맡고 이게 온 거요. 그것을 확신을 잡았다면 성령을 심은 신학,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신학,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껍데기로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말로만 해서 실제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신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화가 됐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신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기록한 책으로 연구하고 만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인류의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 설교는 아는 지식으로 전달해줬지만 목회를 못했네. 생명을 주는 거니까 성도들이 문화, 철학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학문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2: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전파 선교사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전파? 전선? 아닙니다. 전파 선교사를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증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전파 선교사는요,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도와 헌신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어제 서울에서는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이 진행됐는데요.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분이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

병상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들까지요.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보게 되는 증인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힘찬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첫 곡으로 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눴는데

있는지, 어떻게 붙들어주셨는지, 그랬던 경험들, 그걸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 놀라운 선교지의 간증들. 기적 같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내 삶에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 낙심하지 않게 붙드시는 은혜, 다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은혜. 사실은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증인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피니티 밴드의 찬송이었고요. 또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두 곡의 찬송을 같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관한 찬송들 같이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 잘 듣고 있다고 4821번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들려오는 찬양과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어주셨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수년째 극동방송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7314번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도 작은 친절과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2607번님 병원에서 듣고 계시대요. 걱정이 많았는데 찬양을 들으니 나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극동방송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해요. 9153번님 특별한 일은 없지만 평범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다고 주셨어요. 네, 뭐 대단해서 간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거기서 더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이 모습 그대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거기서 더 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될 영혼이 있을 줄로 믿어요. 5448번님이요. 젊은 시절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던 복음 메시지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해요. 이번에 전파선 교사 모집 생방송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문자 또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됐는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렸을 때 주니어 전파선 교사로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제가 번 월급으로 직접 하나님께 전파선 교사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그 사연을 보는데 제가 막 울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니어 전파선교사로 자녀들을 위해서 막 심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잘 자라서 정말 이제는 스스로 또 선교사로 서겠다는 고백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이 소원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요. 오늘도 우리의 이 작은 고백들, 헌신들, 또 오늘 하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내려 노력하는 것들이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남궁송옥의 나를 통하여 같이 찬양했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증인은요, 자기가 본 걸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보고 말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증인, 여러분도 증인,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첫째, 그의 합당한 징벌이 따릅니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해요.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불신결혼했음을 알게 되자 백성을 책망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어찌 보면 너무 교양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불신결혼을 막을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결혼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단의 책망이 너무 혹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었어요. 실제로 다윗은 이 혹독한 징벌을 통과하면서 시편 32편과 51편에서 가슴 치는 회개의 고백을 하지요. 아픔과 징벌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징벌을 받으면서 결국 인생 말미에 이르러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옥 같은 시편을 남깁니다.

도 그렇죠. 이 땅에서 조금만 뭔가 되었다 싶으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교만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징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세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죄로 받게 된 징벌이 혹독하다고 생각하나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징벌을 통해 후회와 자기 연민에 빠지나요? 아니면 회개로 나아가나요?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둘째, 자기 죄에 대해 분수령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단의 책망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해요. 다윗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분수령적인 회개였어요.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죄 고백과 동시에 죄 사함이 선언되었어요. 이 대목에서 죄를 고백했다고 바로 용서받는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죄 고백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죠? 음란이나 간음, 도적질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자기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권세의 정점에 올랐을 때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니 자기 사랑에 취하고 말았어요. 초기 기독교의 사막 교부들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지식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곧 분수령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평생 이어져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성숙은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쁜 행동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향한 모든 지적과 책망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 즉각 고백합니까? 아니면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까? 태아에게 찾아온 고난을 마주하며 정욕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자신과 아이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자 교만해져서 공동체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어요. 남들과 비교하며 생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이성의 관심으로 채우고 10여 년간 술과 음란을 즐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지요. 급기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처럼 유부남을 만나는 죄까지 지었어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중 직장 동료가 선물한 큐티인을 읽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공동체 지체들과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가 끊어지길 간구하니 불륜 관계가 정리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후 죄를 사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때에 신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임신 초기에 풍진에 걸려 태아가 시각과 청각 이상, 심장 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 차례 검사를 다시 받아봐도 이런 경우 대부분 아기를 포기한다는 소견을 들으니 절망적이었어요. 아이가 저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 같아 괴로웠지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면서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 저의 죄를 회개했고, 16절의 다윗처럼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체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힘을 얻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지요.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공동체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 유아 세례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 아이가 제게 맡겨진 선물임을 깨달아요. 100% 죄인인 저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0: 어떤 경우에도 이성과의 1대1 만남을 삼가겠습니다. 저와 같은 죄에 빠진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셨지만 동시에 나단을 통해 분명히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고 해요.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가혹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죄사함의 은총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과 17절에서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비를 간구했어요. 바로 이것이 징벌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면서도 자비를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예고된 고난은 아무 준비 없이 맞는 것과는 달라요. 나단이 미리 경고해 주었기에 다윗은 그 징벌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곧 큐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는 충신 우리아가 있었고 회개할 때는 나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지체를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 곁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보면서 저희 또한 주님을 업신여긴 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교만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징벌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천국 백성 삼고자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징벌 앞에서 체념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적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운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십시오.

0: Jago Cepul In Gem I Opke Hasimyo Oda Ancon Haku Ancon Chok In Chik Chang Khoa Ui Man Nam I It Ke He Chu Seyo Cảm ơn các bạn.
1: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 조미료 자연 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어제 서울에서는요, 극동방송의 70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70년을 위한 더 영원히 함께해야 할 사역들을 위해 모금 생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네, 진행 시간 가운데 특별한 문자 하나가 우리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1: 북녘의 아이들을 위해 섬겨주세요라는 말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였어요.
0: 맞아요. 저희 극동방송의 사역의 모든 후원자분들, 동역자분들, 헌신자들이 참 귀하지만 이렇게 북녘의 지하교회를 그리고 곳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마음을 쏟고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참 감동이었는데요.
1: 네.
0: 방송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같이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1: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의 변화와 복음 통일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족,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함께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전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도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복음 통일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지금 뭐 서천에서 듣습니다,
0: 와우.
1: 인천에서 듣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0: 네.
1: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의 충만 함께 하시면서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북녘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셔서 북녘 땅을 놓고 북녘의 영혼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의 첫 찬송 충만 함께 하시면서 우리 0559님 오늘따라 찬양이 더 은혜롭습니다. 아, 저희가 근데 이런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또 부어주시고 출석 인사도 나눠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9700님은 일산에서 듣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8383님처럼 북한

0: 평안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1: 와.
0: 와, 그리고 극동방송이랑 동갑이라고 하세요.
1: 오, 1956년생. 네. 네.
0: 그리고 전파 선교사는 15년 차.
1: 할렐루야.
0: 지금 팔다리 골절로 침상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데 침상 팔다리를 어쩌다가 같이 다치신 건지 모르겠지만
1: 참 불편하실 텐데 빨리 나으시기를. 그래서 두 손 들고 뛰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울산에서 하늘샘 교회에서도 매일 기도한다고 남겨주셨고,
0: 네.
1: 자, 이외에도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듣고 계시죠? 오, 북한 가까이에 있는 일산에서 또 문자 주셨어요. 우리 0468님도.
0: 새싹 회원이세요.
1: 네.
0: 북한을 바라보며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아멘. 이 피로에 정말 저희가 채워야 할 건 복음이잖아요.
1: 네.
0: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출석 인사 중에도 선물을 드린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 새싹회원 0468님께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자, 그리고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출첵합니다. 2484님 사진과 함께 남겨주셨고 인천에서도
0: 네.
1: 또 원주에서도 달달한 차 커피 마시면서 또 듣고 계신다고 출석 인사해 주셨어요. 부산에서도 남겨주셨네요.
0: 화창한 부산입니다. 매주 탈북민들과 교제를 하지만 부족한 의사소통은 없는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더 무릎 꿇는 섬김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길 소원하면서 이 오늘의 출석 인사 문자를 2126님이 보내주셨어요.
1: 네. 야, 그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냥 진심이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의 문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0: 같은 가나다를 써도 화법이 또 다르고요. 그 내포하는 뭐 저희가 한편 차이도 하고 있지만 의미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해하는 넓은 마음밭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매일매일 한뼘 차이 함께 하시면서 더 그 이해의 폭도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순서는요. 그래서
0: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곳에 온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분이에요.
1: 네.
0: 형제님께서 러시아에 나갔을 때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출석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한 줄의 기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준비했어요. 함께 고백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1416님 인천에서 애기봉 가서 북한 바라보며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 그 인천 김포에 애기봉이 있거든요. 가면은 북한이 바로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 유명한 커피숍도 있는데 가면서 좀 기도도 하실 수 있고 한번 서울 이쪽에 오실 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남과 북의 이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를 언어를 알아가면서 한 뼘 좁혀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오늘도 북한어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들어보실 텐데요.
0: 네.
1: 이 대화 가운데 북한어가 무슨 뜻일지 사실 이 대화가 우리가 나중에 복음 통일 됐을 때 나눌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럼요.
1: 네.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장의 한 걸음이 바로 오늘의 퀴즈. 샵 1069번으로 이 북한 말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정답 보낼 준비하세요. 힌트는 저희가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와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방금 눅 먹은 거 아니에요?
1: 아, 눅 먹었다고? 아, 그거 뭐 먹는 거 말하는 거잖아. 나 아직 안 먹었어. 이렇게 열심히 지금 청소하잖아.
0: 아이고, 먹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보시라요. 청소한다고 해놓고, 아이고, 여기 먼지가 그대로고, 머리카락도 아직, 아휴, 이게 눅 먹은 거지 뭐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1: 아, 아이, 참. 이거 방법이 다 있다고. 자, 봐봐요. 이렇게 불면 먼지가 싹 뜨겠지? 그럼 가라앉을 때 청소기를 슝 돌리고, 그 다음에는 쓱쓱 밑대로 밀면 청소 끝.
0: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물걸레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직도 있고, 여보 보시라요. 아이고, 먼지가 아직 2cm는 이렇게, 아유, 이렇게 능 먹으면서 하면 안 하느냐만 못하지요.
1: 아, 나 안 해. 아, 나 안 해. 아유, 당신 해, 그러면. 아유, 나 안 해. 아, 청소하기 싫어. 너무 싫어. 안 해, 안 해, 안 해.
2: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민수는 네. 좋아하는 고기 반찬 못 먹습니다. 네. 안 해, 안 해, 안 해.
3: 이렇게 뭔가 조금 뭔가 피하려고 할 때 좀 더 네. 이게 능 먹으려고 할 때 능글맞게 좀 해줬으면은 능 먹는 이게 좀 효과를 봤을 텐데.

0: 예, 나는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능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맞아. 막 먼지 구덩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1: 이게 뭔가 막 일을 더 빠르고 쉽게 하는 뭐 좋게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좀 잔꾀를 부리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능 먹어서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0: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일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자, 1번이 공짜로
1: 갔다.
0: 공짜로 어떤 것을 얻다 갔다 네. 이런 뜻이다. 2번.
1: 요령을 부리다.
0: 요령을 부리다. 능 먹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네. 샵 1069번이고요. 사실 이 한편 차이를 능먹게 좀 풀어보시려면 오.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좀 능먹게 풀어보시겠어요.
0: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그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네. 지금 시간은 OAP데이 사연 참여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쓰신 답을 볼 수가 있어요.
1: 이게 오답률이 높을 때는
0: 맞아요.
1: 이 능먹는 게 안 통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좀 통할 것 같아요.
0: 한번 들어오세요. 이참에 무료 문자도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참여도 해보시고 자 1번이
1: 공짜로 갔다.
0: 공짜로 갔다라는 맛이다, 말이다. 능먹다라는 뜻. 2번
1: 요령을 부린다.
0: 자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마우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피어십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만나봅니다.

0: 악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요.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다리를 틀고 잔을 돌리게 되고.
2: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 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집사님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2: 예.
3: 그렇게 3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외화벌이로 나가시고 나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성경을 몰래 주셨던 선교사님도 만나시고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북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쯤에 있었던 게 극동방송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2: 맞아요,
3: 우리
2: 예.
3: 집사님에게 이 극동방송은 네모다, 나에게 네모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네모를 채울 수 있을까요?
2: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셨잖아요. 종교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각됐으면 정치봉수용소 행까지 갈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으시고 극동방송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당시의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2: 저희 삶을,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국동방송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이 모든 걸 이제 말씀 또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3: 네, 그렇게 수년 동안 들으시는 중에 성경책도 받으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원래 이 질문을 고정적으로 드리지는 않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 가장 좋은 점.
2: 저희가 이제 제 극동방송을 이제 한 30년 전에 애청한 한 사람으로서
3: 네.
2: 또 이 국동방송을 이제 세우신 김장관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제가 이 국동방송이 저는 러시아 추운 지방 이름을 따서 국동방송을 할 것이라고 믿고 러시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원본이라는 거 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국동방송 30년 전에 들었던 그 주파 원지에 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도 이 국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많이 애청하는 그런 국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처럼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으신 지 뭐 1년, 네. 2년도 채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우연히 또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간격으로 아니면 수년 만에 들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자면 집사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열심히 주님 말씀 보고 말씀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일용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사는 때는 주님의 항상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복을과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3: 아멘.
2: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주시고
3: 아멘.
2: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3: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의 고향인 자강도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해 주셨던 자강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화벌이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역까지 가더라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의 주민분들 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2: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 국동방송은 세계 각국으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목소리를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곱씹어 좀 두드시면서 주님이 사랑과 복음이 뭐이고 축복이 뭐인지 알아가며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놓은 그런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동방송을 사랑합니다.
3: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된 그 소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시고 와중에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서 선교사님을 만나셔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이 알게 되시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몇 편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의 여정도 반에 반에 반도 안 되잖아요.
2: 네,
3: 네. 잠깐 저희가 함께했던 이 여정 가운데 주셨던 도전들,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면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차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안드레 형제님의 극동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저 북녘당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은 또 북한 영혼들 탈북민분들이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이 이 전파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북녘당에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OE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능먹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네. 1번이 공짜로 갔다이고요. 2번이 요령을 부리다인데 샵 1069번으로 이게 무슨 뜻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7159님이 우리 남편의 습관이 딱 능 먹는 건데 제 손이 또가야 돼서 말해도 꼼꼼히 안 해서 고민입니다. 손이 빠른 것 때문에 계속 맡기기는 하지만 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그렇죠. 이게 조금 빠르긴 빠르지만 손이 또 가야 할 가능성이 큰 능 먹는
0: 맞아요. 우리 8034님도 저와 비슷한 청소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쑥스러워 하셨는데 자, 능 먹다 청소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어떤 맡겨진 일에 꾀를 부리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자, 1번이
1: 공짜로 갔다.
0: 2번이
1: 요령을 부리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0: 뚝딱 도시락 김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 어떤 분들이 정답을 맞히셨을까? 자, 먼저 정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0: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능먹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요령부리다가 정답인데요.
1: 네.
0: 주변에 이렇게 능 먹는 이렇게 좀 배우자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1: 이게 무슨 고발 성토장인가요?
0: 그리고 8733님은 네. 어떻게 민수 씨는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2번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그럼 방송에서 하나 씨 혼내는 거 나오면은 뭐라고 하실걸요? 아마 남편이 혼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능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많이 하고 계시고
0: 맞아요. 차 세우고 퀴즈 듣고 정답 보냅니다. 새싹 회원이신 2335님 차까지 세우시고 이렇게
1: 네.
0: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1: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통일과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 요령을 부리다 2565님도 남겨주셨고요.
0: 네. 아, 오늘 새싹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1994님, 3233님 그리고 3602님까지 처음 또 문자 주셨는데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어요.
1: 퀴즈 샬롬 첫 도전합니다. 0434님 남겨주셨고
0: 네.
1: 자, 그리고 너무 이 시간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고 6111님도 남겨주셨습니다.
0: 오늘 능 먹지 않고 방송 OFD 잘 듣고 있습니다.
1: 네.
0: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6112님 어우 감사합니다.
1: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0: 모든 일을 요령을 부려 대충대충 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보내주신 1507님 드리고요.
1: 네?
0: 오늘은 한 뼘이 아니라 두 뼘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2번을 선택해 봅니다. 그럼 두 뼘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1: 예?
0: 2126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차를 세우셨다던 2335님 그리고 민수 걱정해주신 8733님 OEP 들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능 먹지 않고 잘 들을게요 하셨던 우리 6112님 그리고 믿음 생활은 절대 요령 피우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잖아요 하셨던 7997님을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1: 네.
0: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2755님 우리 아내가요 음식 찌꺼기 버리기 싫어서 피곤하다고 요령 피워요. 아내에 대한 성토 감명 나왔습니다. 네.
0: 음식 찌꺼기를 피곤하다고 요령 피우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1: 있죠.
0: 뭐 어떻게 해서 요령을 피우는 거죠?
1: 뭐 어쨌든 잘 네. 버리기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원만한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신앙생활도 주님께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능 먹지 마시고
0: 아멘.
1: 빼먹지 말고
0: 네.
1: 열심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맡기신 그것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라라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근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염려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환경의 제약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예배를 통하여 걷어내버리시고 오직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100% 순도 높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쉬운 성경은요,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에 가서, 주님이 성소로 지정하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펴라. 여기서 택하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중하게 우리 주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특별히 지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서는 이 특별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택하신 장소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세 장소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택한 장소입니다. 성별에서 분리해놓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이 교회 제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혼자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택한 장소에서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는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런 죄악으로 물들어졌던 인생들이었는데 그 애굽 땅을 기억하며 오늘 이 누리는 자유를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시간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끝까지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이 왜 지키라는 얘기를 하셨냐면요. 7일을, 1회를 지킬지니라, 7일을 지킬지니라 계속 13절, 15절 반복이 됩니다. 1회 동안을 지키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7이라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창조하던 일을 7번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몇째 날에? 7째 날에 안식하셨다. 7일 동안 온전히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 꼭 7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7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1, 2, 3, 4, 5, 6, 7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하가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순례의 길 있죠. 순례의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성지순례 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고요. 대열을 지어 춤추며 축제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회 동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장소, 완전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능동적인 의미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짓고 찬양하는 그 자리,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홀로 걷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까지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나 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2장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지만 380명은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20명만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그것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은 눈물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소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은 바라크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6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28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 복, 복, 복이라는 것이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복음은 뭐냐면 히브리어 언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 갑자기 내가 뭘 투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나게 뻥튀겨져가지고 나에게 축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라크 아닙니다. 바라크는 재밌게도 to kneel,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문을 열 때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신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라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visualization, 시각화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affirmation,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양들, 수많은 비둘기들, 수많은 소들을 잡아서 제물로 피를 흘려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0: 죽겠습니까? Visualization, 시각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들이 죽지 않느냐?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transfer, 전가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없다. 이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Visualization.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일곱 개의 빛이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어야지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성령의 빛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열두 개의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제 믿음으로 그 떡을 먹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이고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24시간 감사의 향기가 타올라야 되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로 그 궁전의 문을 열어젖히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축복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라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은 나누어질 때 완성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객이란 말은 외국인들이에요. 엄마 아빠 떨어져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이 복이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도구로 나누면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중부노회 교회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수요일까지 사직동 교회에서 제44회 부산 중부노회 여름 교사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지도교역자 및 교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550-00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현제이 말씀그라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3회 청년제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구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 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중앙교회 지난주 주일 설교를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한동대학교 교목실장 노규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는 한동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에 한동대학교 이제 부임해서 새로운 총장님 모시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총장님이 부산 분이세요. 그래서 해운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포항공대 다니시면서 쭉 공부하시고 부산하고 포항 이 두 도시가 우리 새로운 총장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한동대 하나님께서 총장으로 새로 세워주셔서 또 제가 같이 동역하게 됐습니다. 한동대를 갔더니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어떤 표가 있냐면 코피가 터져도 우리의 새벽기도는 계속된다.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코피가 터져도 새벽기도를 계속한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담당이거든요. 새벽에 가보면 학생들 수십 명이 고난주간에는 한 300명이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가지고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고난주간 좀 지나고 나니까 숫자는 줄더라고요. 그래도 새벽기도 때 말씀 끝나고 나면 방석 하나씩 갖고 나와서 앞에 쫙 깔고 한 10여 명이 방석 깔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여 삼창 외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저런 거 안 가르쳐주는데 그렇죠. 주여 삼창도 안 가르쳐주고 통성계수도 안 가르쳐주는데 이 친구들 어디서 배워왔나 봤더니 다 교회에서 부모님의 신앙,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 아들딸, 또 장로님 아들딸, 집사님 아들딸들이 너무 귀하게 신앙교육 받은 친구들이 한동대 오더라고요. 한동대 학생이 약 4천 명인데요.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한동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한 10% 정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을 친구들 덕분에 따라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한 200여 명 정도 있고요. MK들, 선교사 자녀들도 한 300여 명, 한 60개국에서 온 우리 외국인 학생들과 또 선교사 자녀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부임해서 입학식 때 설교를 처음 하게 됐는데 그 전날 저녁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있는데 학생들이 예배당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한 3,400명이 이제 본당에 예배당에서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오늘 무슨 일 있냐, 내일 입학식인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재학생들이 내일 후배들 입학한다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400명의 학생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죠. 이제 새로 오는 학생들 1학년들을 축복하면서 이 친구들이 2주 동안 합숙하면서 준비했대요. 신입생 환영회를, 신입생 수련회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입학식이 시작으로 그 한 주간은 선배들이 후배들 데리고 학교 곳곳을 안내해주고 수강 신청도 도와주고 기숙사 생활도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과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860명의 신입생들을 전부 다 발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제가 그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초에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신입생 환영회는요 술판이었습니다. 막걸리판, 소주판. 선배들이 후배들 술 먹인이라고 1학년 1학기 때는 끌려다니면서 술집 끌려다니고 주점 끌려다니고 호프집 끌려다니고 그랬던 게 저의 대학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학이라는 이 특별한 학교,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이라고 부르는 이 학교에서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발을 닦아주고 기도해주는 학교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또 오고 있는 학교. 제가 한동대학에 지금 이제 한 4개월째 있으면서 제가 도리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점심때는 식당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 곳곳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통성기도가 들려오고 저녁 9시 되면 예배실에서 끝예배라고 또 기도하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찬양하고 또 심야 기도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기도하고 도대체 기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학기 초에 모든 모임 쫓아갔다가 코피가 터질 뻔했었습니다. 다행히 터지진 않았는데 지금도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그런데 이런 학교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로 세워졌더라고요. 초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 감옥에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비리를 저질렀나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고 학교가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도리어 경주교도소의 카네이션을 가지고 교도소 문 앞에서 스승의 노래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부르는 모습에 그것이 뉴스로 나가면서 한국교회가 알게 됐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놀라운 거는 한동대 졸업생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갈대상자로 후원해 주는 분이 4만 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도하는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동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요즘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저희는 영어 예배도 있는데 한국어 예배에 외국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물어봤더니 캄보디아에서 왔대요. 이거 한국어 다 알아듣니? 그랬더니 다 알아듣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듣니?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다녀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에 유학 오고 싶은 꿈을 이뤘대요. 토픽 시험이라고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 있거든요. 5급을 받았대요. 그럼 완전히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가 대학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전액장학금 받았다고. 성적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또 피부 색깔이 까매요. 그래서 넌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왔대요. 들어보셨나요? 볼리비아? 근데 그 친구도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너도 어떻게 한국말 잘하니? 그랬더니 한국어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유학을 하면 영어 열심히 해서 다 미국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트럼프 시대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미국이 문을 다 걸어잠그고 유학생 못 오게 막아버렸잖아요. 각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옆에 부경대 또 경성대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이 학교에 오는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만 하고 학위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전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옆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부경대와 경성대에 오는 외국인 학생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록 전도지도 나눠주고 성경책도 제가 최근에 기도원협회 회장님한테 연락받았는데 성경책 많이 갖다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원협회 얘기하면요 성경책도 구해다 줍니다. 나눠주는 거죠. 명절 때, 추석 때, 구정 때 어디 갈 데 없는 외국인 학생들 교회로 초청해서 밥도 먹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주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친구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전 중동에서 한 10년 살았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두 지역에서 살아보면서 한 가지 차이점을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선교 비법이기도 한데요.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면 잘 인사를 안 해요. 아시아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길에서 백인들이 눈을 마주쳤는데요.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헬로우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 이 사람들이 이 땅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요 인사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 옆에 있는 부경대든 경성대든 그 앞에서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 보면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아 부산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느낍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을 엽니다. 근데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들이 날 거절하는구나. 나를 경계하는구나. 마음을 닫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사형리 주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은요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럼 대부분 한국말로 대답해요. 우리 한국분들은 영어 할까봐 영어 울렁증 있어가지고 괜히 외국 사람한테 말 걸면 영어 할까봐 두려운데요. 요즘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살고 싶어서 오고 있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건네고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생각하면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고 열두 제자가 사도 바울이 파송받아서 어찌 보면 빌립보로 또 유럽으로 갔던 것처럼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교가 있습니다. 바로 맞이하는 선교입니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죠.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와서 여호와를 만나라. 예루살렘으로 와 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연관된 구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이것이 맞이하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사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계 선지자와 함께했던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막 지으면서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해요. 스가랴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특별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 가운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요? 이게 기쁨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 상처, 아픔 같은 거예요. 강대한 나라들은 우리를 공격했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우리에게 고역을 줬던,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당하셔서 3년 동안 끌려가셨다가 죽다 살아오셨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그 전에 다녔잖아요. 온누리교회 목사였잖아요. 일본 선교 한다고 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조곤사님이신데, 조곤사님이 일본 선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본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 집안에서 아버지가 일본에 끌려가서 죽다 살아오신 그 경험이 온 가족에게 있으니까 일본은 그냥 신사참배하다가 지옥 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비록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 상처가 여전히 있는 저희 집안의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강대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가득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싫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훔치러, 공격하러,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데요,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오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많은 형제들이요, 한국에 올 때 특별히 크리스찬 배경의 친구들이요,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아, 용기 줘, 데이빗 줘, 그 교회 가보고 싶다고. 오살리 기도원 같이 데려가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물론 한류의 영향으로 연예인들 만나고 싶고 또 K-뷰티 뭐 많이 관광으로 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인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미래의 이야기죠. 그날, 미래적인 얘기, 종말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 유다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했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죠.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남편이 여러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벌어졌죠. 바로 그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바로 임마누엘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꺼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주민들에게, 유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주민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이주민들이,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사역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전도보다 앞서야 합니다. 제가 이주민 선교하고 또 선교지 현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 대부분 도와달라고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물론 지금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병원비가 모자라요. 직장을 잃었어요. 생활비가 모자라요. 대부분 돈 달란 얘기로 찾아옵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한 친구가 정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이 달러 박스로 보입니다. 달러 박스, ATM기. 요청하면 돈 나오고, 요청하면 돈 나오고. 제가 그때 크게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돈 없어. 그럼 현지인들이 되게 실망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더 크게 실망합니다. 기도하면 병원비가 나오나요? 기도하면 장학금이 나오나요?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과거에 돈을 너무 쉽게 줬을 때는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안 오더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달성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다음번엔 또 뭐가 있겠지 하고 계속 오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른 단체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했던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병원비가 해결됐어요. 그럴 때 그 현지인이, 그 이주민이, 그 유학생이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목사님을 의지하고 집사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할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이 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세례받고 싶어요. 저도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어요. 무슬림이었던 친구가, 힌두교도였던 친구가, 불교도였던 친구가, 아니 공산주의자였던 친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선교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돈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만드는 한국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외국인들을 보내실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단들이 전합니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합니다.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캠퍼스도 제가 한동대 있으면서 놀랬던 거는, 여러분, 그 이단들이 부경대나 경성대에 얼마나 더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왜요? 거기는 교목실도 없잖아요. 그죠? 누가 막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단들이 그 영혼들을 앗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저희가 서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먼저 만나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각 언어와 족속과 백성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천국 예배의 모습은
한국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0: 오늘 본문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도 여러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다양한 언어로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네, 저희 한동대에서 이번에 성금요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가상칠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읽는데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인도네시아 말로, 베트남 말로 그 외국 학생들이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가, 한국어와 스페인어와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이 자막에 뜨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한국어로 얘기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캄보디아 말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 예배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부산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또 사는 곳에서, 지역에서 외국인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에서 왔니? 물어봐 주십시오. 반갑다, 환영한다. 대부분 다 손짓거리고 아들뻘들일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 친구들이 그 말 한마디, 그 선포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선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지난주 주일 설교를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한동대학교 교목실장 노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에요.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오래 쉬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아주 잘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고 있는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라디오로 직접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핸드폰 꺼내셔서요. 이 시간 문자나 여러분의 어플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퀴즈를 해드릴 텐데 퀴즈 정답 보내시면 돼요. 오늘 수요일인데 보물 퀴즈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꺼내셨어요? 갑니다.

0: 보물 퀴즈. 오호.
1: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0: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퀴즈 정답 아시면 보내주시고, 아니면 옆에서 알려주십시오. 옆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 정답 알려주셔서 정답 보내시면 선물 무조건 받아가십니다. 목사님, 자,
1: 네, 안녕하세요.
0: 김창무 목사님 오셨습니다.
1: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오래간만에 보물 퀴즈 나가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꽁트하다가 오늘은 꽁트 잠깐 쉬고,
1: 네, 보물 퀴즈로 나갑니다.
0: 보물 퀴즈로 갑니다. 어디로 문자를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샵 1069번이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정답 보내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 아니면 무교 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면은 그분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무조건 드려요?
0: 무조건, 무조건.
1: 야, 예. 무조건.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무조건 드립니다.
0: 근데 방학생, 무교생들은 무조건.
1: 아, 무조건.
0: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추첨해서.
1: 이야, 예.
0: 근데 내가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는 방학, 아, 학교 방학 말고. 네. 학교 방학 말고.

0: 교회 방학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아니면 무교, 내가 종교가 없다 이렇게.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은 이 시간 좋은 또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 오늘 네 가지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1: 네, 네 가지 제시어입니다. 자,
0: 자, 첫 번째 제시어 나갑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도 가끔 보니까 먼저 선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자, 네.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간단합니다. 사사.
0: 사사.
1: 와.
0: 네. 자, 사사.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해서 맞추는 단어예요. 추리해서 연상해서. 두 번째 제시어.
1: 나시린.
0: 나시린 나왔습니다.
1: 아, 이쯤 되면 또 눈치 빠르신, 그러니까, 분들 나올 것 같은데.
0: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나시린, 세 번째 제시어.
1: 헤어스타일.
0: 야. 헤어스타일.
1: 헤어스타일. 네.
0: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한가 봐요.
1: 네.
0: 자, 네 번째 제시어.
1: 힘이 센 천하장사.
0: 천하장사.
1: 천하장사.
0: 와, 오늘 뭐 다 네. 아실 것 같아요.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전국 어디서나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메시지를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정답 옆에다가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 이쯤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그리고 또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정답들 막 올라오는데 오답 있습니다. 오답 솔로몬. 네, 아닙니다.
0: 솔로몬이 천하장사. 아, 천하장사일 수도 있죠.
1: 야, 솔로몬.
0: 좀 헷갈리네.
1: 솔로몬 나왔어요. 네. 솔로몬. 네, 아, 대부분은 잘 맞추고 계시는데요.
0: 네, 자 그러면은요, 네. 이 곡 듣고 나서 이제 한번 또 힌트도 좀 더 드리겠는데. 이 곡 제목이 힘을 내네요. 힘을 내.
1: 아, 힘을 내세요.
0: 아, 또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정답. 그렇죠?
1: 그렇군요.
0: 자, 준하목 힘을 내.

0: 추나목 힘을 내. 아, 힘이 장사인 사람 오늘 같이 문제인데.
1: 오답 골리앗 나왔습니다. 오답 골리앗.
0: 골리앗. 네. 아, 뭐 오빠라고도 나왔습니다.
1: 삼촌 오빠. 오빠. 삼촌 삼촌. 네. 네. 삼촌. 네. 삼촌 오빠 네. 다 나옵니다.
0: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오늘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1: 네.
0: 제시어 네 가지 한번 다시 주십시오.
1: 네. 제시어 네 가지 듣고 네. 이 사람이다 하는 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1번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사사. 두 번째 제시어는 나시린. 세 번째 헤어스타일. 네 번째는 천하장사.
0: 그렇습니다.
1: 골리앗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0: 그래요? 예. 네. 자, 지금 목사님께서 뭐 아니다고도 얘기했고 아까도 정답도 나왔고 지금 막 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는데.
1: 그렇군요. 아, 자, 여기서
0: 네. 세 번째 제시어 헤어스타일. 네.
1: 헤어스타일.
0: 아니 헤어스타일이 뭐 좀 특이한가요?
1: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요. 특징이 머리를 안 깎아요. 아,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모든 아,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이
0: 울상이죠.
1: 아, 울상입니다.
0: 네. 네네.
1: 아, 머리를 안 깎아요. 긴 네. 머리.
0: 네.
1: 항상 긴 머리를 유지하죠.
0: 그렇습니다.
1: 네, 마지막에 머리 깎았다 큰 낭패를 본 사람.
0: 그렇습니다.
1: 네. 3, 4, 4.
0: 아,
1: 네.
0: 아니,
1: 저, 자꾸 이게,
0: 저,
1: 자꾸 아니, 3 자꾸 뭐가 나오려고 그래. 큰일 났네.
0: 자, 일단은 정답을 네.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1: 네.
0: 아주 빠르게 5879번님이 정답을 가장 빨리 주셨어요.
1: 가장 빨리. 아, 이분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0: 두 번째. 7856번님. 선물 드립니다.
1: 세 번째는 아니죠.
0: 선물 드려요. 근데. 네. 아, 세 번째 할까 했는데
1: 네.
0: 좀 뒤로 가서요.
1: 아, 네.
0: 좀 뒤로 가서
1: 300번째
0: 자, 300번째.
1: 아, 300번째 좋습니다.
0: 255번님.
1: 네.
0: 255번님.
1: 아, 이것도 잘 눌러야 돼.
0: 그리고 얼마 전에 7년 방학을 끝냈다는
1: 와.
0: 1404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1404번님께도 또 좋은 선물 드리겠고
1: 네.
0: 저기 저기 뒤로 좀 뒤로 가 가지고
1: 더 뒤로 가 볼까요?
0: 네. 우리는 늦게 와도 좋아요.
1: 아, 네. 아,
0: 구원 열차는 늦게 네. 타도 돼요. 아. 일단 타면 네. 돼.
1: 현재 하여간 마지막.
0: 네. 자, 6437번님께
1: 네, 6437.
0: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계속 보내주십시오. 예.
0: 자, 44 나시린 헤어스타일 천하장사.
1: 네.
0: 이렇게 이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긴 머리 헤어스타일, 머리를 안 깎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시겠죠. 샵 네.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1: 1069.
0: 문자로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시되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은 딱 교회 지금 쉬고 있다라는 정체 밝히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네.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데 자, 이 시간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그 시대는 헤어스타일이 다 긴 머리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복인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네,
1: 복인해 드립니다. 아까 힌트 주다가 잠깐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0: 나왔죠.
1: 그래도 네 복인은 나갑니다.
0: 네.
1: 1번 삼손.
0: 네.
1: 2번 장손.
0: 네.
1: 장손.
0: 네.
1: 장손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네.
1: 삼손이 장손이었나? 네. 모르겠어. 3번 양손. 양손.
0: 네, 네.
1: 4번 효자손.
0: 아, 좋습니다.
1: 아, 그럴 듯한 거 찍으시면 되겠어요.
0: 자, 삼손, 장손, 양손,
1: 양손
0: 효자손. 뭐 두 손, 왼손 뭐 다 나올 뻔 했는데. 예. 이쯤 되면은 아시겠죠? 네. 삼손, 장손, 양손, 효자손.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1: 네,
0: 정답
1: 맞아요.
0: 맞추시는 분들 아까 추첨했는데 또 추첨이 됩니다. 또 추첨이 돼서 교회 잘 다시는 분들 또 선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방학생 무교생 정체 밝혀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자로 주십시오. 방학 무교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 통화 가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동영, 김윤희 아이노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는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냐 장손이냐 양손이냐 효자손이냐.
1: 정답은 1번 삼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삼손. 삼촌 아니고요. 네, 네, 삼손입니다.
1: 아까 삼촌 힌트 주다가 삼손 삼촌.

0: 아이 뭐 잘 알아서 이제 좋은 힌트니까 잘 들으셨겠죠.
1: 골리앗 아닙니다. 골리앗 아니에요.
0: 골리앗 아니고요.
1: 이만기 아니에요. 이만기 오늘
0: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만기 많이 나왔습니다.
1: 이만기 이분 헤어스타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사사 아니잖아요. 네. 나시린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사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사사는 네. 이제 모세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집

0: 때로는 재판장 역할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네. 왕이 있기 전에 왕이 없던 시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던 사람 사사.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그 참 네. 세상 말로 뻘짓을 많이 하다가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1: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가지고
0: 네, 썼던
1: 천하장사
0: 사람입니다.
1: 힘을 마지막에 발휘를 했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사사 딱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왕. 왕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울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0: 맞아요.
1: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제 네. 리더라고 볼 수 있죠.
0: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그래서 네. 태어날 때부터 저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네.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1: 네.
0: 했는데 뭐 여자한테 수없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1: 그러니까.
0: 결국은 머리를 잘려서 하나님과 약속 어김으로 힘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1: 그런데
0: 사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 네.
0: 하나님께 힘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 이런 큰 비극을 하지만 마지막에 머리가 기르고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지금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떠나신 분들, 그럼 힘을 잃어요.
1: 그래요.
0: 방학 중에 계신 분들,
1: 그러니까.
0: 힘을 잃어요.
1: 그러니까.
0: 주님을 못 이루시는 분, 진짜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1: 예.
0: 오늘 다시 예수 믿고 힘내서 힘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자, 많은 분들 삼손 정답 맞춰주셨는데, 자, 우리 또 500번째 정답 주신
0: 네.
1: 4611번님께 또 선물 드리고요.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주셨던
0: 네.
1: 네, 분 가운데서 6124번님까지
0: 6124번 예. 네.
1: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요. 당첨 문자 받으시는 분들 구글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이제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0: 오늘 의외로 방학 무교 굉장히 많이 왔어요.
1: 많습니다. 오늘 네. 많습니다.
0: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해 보겠습니다.
1: 생방송 중에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드릴 텐데
0: 네.
1: 전화를 받으시면 선물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0: 네.
1: 지금 방학 중이면은 방학을 끝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도 같이
0: 네.
1: 나누도록
0: 첫 번째,
1: 하겠습니다.
0: 46 45번
1: 4645번님 신호 네. 가고 있습니다.
0: 전화 받아주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2: 예,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데 라디오 꺼야 됩니다.
1: 예, 라디오 꺼야 됩니다. 어디십니까?
2: 있습니다.
1: 어디세요?
2: 네, 대구입니다.
1: 대구. 오.
2: 어디 예, 잠깐만 이거. 나 이제
1: 대지
2: 몰라도 몇
1: 시도
2: 오네 이거 신기하네 이거.
1: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운전 중 아니야.
1: 운전 중 아니고요. 어디세요? 집이세요?
2: 집 일하고 있습니다.
1: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2: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 하고 있네요.
1: 예?
2: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도 일하고
1: 있어요. 귀한 직업?
0: 뭘까요? 퀴즈인데.
2: 저거 제가 말이 길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기준에서는
1: 예.
2: 판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좋은 직업 생각하잖아요.
1: 예.
2: 그런데 제 생각에만 하는 기준에서는
1: 예.
2: 하나님께서 2000년 만물 지으셨는데 그 중에 길 모퉁이, 작은 모퉁이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1: 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2: 북구청 환경공무원입니다.
1: 예?
2: 환경공무지.
0: 우와, 그러시구나. 환경공무지.
1: 아, 환경공무지.
0: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맞습니다.
1: 자, 우리 4645번님은 몇 년 방학 중이신 거예요?
2: 몇 년 하는 거라도 저 그 일일이 뭐 시아버지 안 해가지고 그런데
1: 예.
2: 중요한 건 2003년도 8월 6일 날에 2003년 8월 6일에 이제 구원받고
1: 예.
2: 십자가 사랑 깨닫고 이제 저 천국 소망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1: 예예.
2: 저도 사람인지라 변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 예.
2: 그래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보시러 나왔는데 그래 하는 기준에서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1: 예예.
2: 저도 사람인지라 참 사람들이 보면 남 베풀고 사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자기
1: 네네네네.
2: 제가 오늘 진행대가 많이 떨리네요. 저걸 몰랐는데 전화니까.
0: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근데 지금
0: 돼요?
1: 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경우들이 저희 방송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저희가

0: 이제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오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참 오늘 많이 방학도 무교분들 오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전화 연결이 됐어요. 다
2: 저도 신기합니다.
1: 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신 거예요.
0: 네.
1: 이제는 방학 마치시고
0: 예.
1: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모르게 솔직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0: 네네.
2: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파가 있잖아요.
0: 네네.
2: 그런 거 보면 물론 지금 현재 현 세상에 지금 교회 홍수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홍수 아시죠? 무슨 말인가?
0: 네네.
2: 교회 홍수대.
0: 예.
2: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나지만 정작 먹을 생수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0: 네.
2: 그래, 하느님이더라도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양육하고
1: 아,
2: 살아가야죠.
1: 맞습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우리
2: 너무
1: 극동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교회를
0: 예.
1: 연결시켜드리니까요.
0: 저리, 예.
1: 네.
0: 4645번님이 이제 계시는 그 저희가 주소를 받을 거예요. 선물 때문에. 그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선물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2: 선물 여러 가지 빨리 말할게요. 그걸 딱 기억 못하는데.
0: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그러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와 열무 김치 세트, 그 다음에 매화연에서 약과 정과,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로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쿠폰,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주얼리 쿠폰이 뭡니까? 주얼리 쿠폰.
0: 그러니까 뭐 귀걸이 뭐 이렇게 액세서리.
2: 저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여자들이 50대 초반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주로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 4645번님이 아내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주얼리도 드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 고르십시오.
2: 저는 저보다 훨씬 집사람이 저는
0: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1: 본인도 하나
0: 저는 지금 본인이 더 중요해요. 우리 본인
1: 네.
0: 우리 아내분도 지금 방학 중인가요?
2: 집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0: 아, 잘 나가고 있어요?
2: 저를 지켜도 많이 하는데.
0: 알겠습니다. 주얼리 드리고요. 우리 본인은 어떤 위해서. 선물?
2: 저는 뭐 집사람 주면 되지. 저는 굳이
0: 아니 저
1: 그래도 그래도
0: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1: 특별히
0: 자자 고르십시오. 어떤 거?
2: 뭐 김인숙 PD님께서 뭐 아무거나 주시지
0: 아무거나 저에게 힘든 숙제를 주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딱 해가지고 드릴게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집 주소 받아가지고 꼭 대구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셔야 되고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1: 네,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우리
1: 하나님이...
0: 4645번님
1: 네.
0: 여보세요?
2: 예, 눈물 나서.
0: 아이고, 눈물 그러니까.
1: 네.
0: 아유, 이런 분들이 보면 더 여리세요, 보면 마음도. 따뜻하시고. 예.
1: 이게
2: 제가 주유용사 박하사거든요. 제가 주유용사 박하사 말입니다. 박하사, 주유용사 박하사.
1: 아, 주유용사 박하사?
2: 예.
1: 네, 그런 게 있군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번 주에 좋은 교회 꼭 선택해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0: 오늘 있었던 일을 우리 주얼리 받게 되는 아내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요.
2: 예.
0: 아내도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꼭 아내 손잡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2: 예.
0: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좋은 소식 제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0: 문자 기다릴게요.
1: 네, 제가 딱 한마디만 올리고 조금만
0: 네네.
1: 제가
0: 네.
1: 이 험한 폐가 세상에서
0: 예.
1: 빛의 자녀로서 버리는 모습으로 저 영원한 십자가 소망 받아보면서
0: 예.
1: 저 영원한 천국 소망 받아보면서 기도드립니다.
0: 네네,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2: 가시기만
0: 저희도
2: 하면
0: 응원하면서
2: 됐네.
0: 기도하겠습니다.
2: 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아유,
0: 이거 참 이게
2: 감사해요.
0: 또
2: 선생님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0: 그러니까
2: 울컥하셨군요.
0: 강하게 이제 말 들어보면 이제 강할 것 같으면서도 또
2: 네.
0: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고,
2: 아, 이런 방송 되는 것도
0: 그러니까
2: 참
0: 연약한
2: 쉬운
0: 부분도
2: 건
0: 있었고,
2: 아니에요. 하나님이
0: 그러니까
2: 참.
0: 예. 자, 우리
2: 감사합니다.
0: 4645번님 연결을 해봤고요.
2: 네, 또
0: 이어서
2: 꾸준하니.
0: 바로 우리가
2: 네.
0: 한 영혼이라도 더
2: 아,
0: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니까
2: 네.
0: 이분 한번 해볼게요.
2: 네. 1561번. 네, 1561번.
3: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2: 천천히 눌러요. 천천히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네.
0: 천천히 합니다.
2: 끝번호 1561 쓰시는 분이고요. 네. 정답도 잘 맞추셨습니다.
0: 1561 갑니다. 신호 가요.
4: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PD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방송 듣고 계셨죠?
4: 네.
0: 어디신가요?
4: 아, 어디냐고요?
0: 예.
4: 네, 파주입니다.
0: 파주.
4: 네.
0: 지금 몇년 방학이세요?
4: 방학은 한 2년 정도
0: 2년
4: 된것
0: 정도?
4: 같아요.
0: 지금 혼자
4: 네.
0: 계십니까?
4: 네.
0: 혼자.
4: 아니,
0: 보니까
4: 혼자
0: 뒤에 보니까는
4: 지금 잠깐
0: 문자를,
4: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0: 네. 밖에 나와 있었어요?
4: 네.
0: 근데 지금은 들어왔어요?
4: 예.
0: 그래요.
4: 아니,
0: 보니까,
4: 예.
0: 말씀하십시오. 예.
4: 예요. 어떤 말씀 드려야 되죠?
0: 아니, 지금 보니까
4: 아,
0: 문자를 하나 더
4: 제가,
0: 주셨던데,
4: 네,
0: 파주 야당역 인근인데 교회를 추천해 주시면 신랑이랑 같이 나가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또한번 주셨군요.
4: 아, 네. 제가 처음에
0: 네.
4: 주일 성경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0: 어렸을 때.
4: 중학교.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제 주변에서 평가하는 대로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나로 서야 된다, 뭐 그런, 그 당시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4: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4: 근데 이제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전이라고 할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그리고 이제
0: 혹시
4: 한국에서
0: 파주로 이사 가셨어요?
4: 이쪽이 직장이 가까워서 여기서 생활을 주로 많이 하고요.
0: 예.
4: 근데 이제 그동안은 주변 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정말 많이 하고
0: 네.
4: 기도를 진짜 기도에 갈급하면서도 제가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0: 예.
4: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어쨌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4: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원이나 좀 제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좀
0: 네.
4: 그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0: 네.
4: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예.
4: 네, 지금의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0: 예.
4: 교회를 나가게 되면
0: 예.
4: 내가 기도를 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건데
0: 예.
4: 자꾸 주변 사람들 이나 약간 사회처럼 또 인지가 되면서
0: 예.
4: 이렇게 좀 신앙생활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0: 예.
4: 그래서 그런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0: 알겠습니다.
4: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0: 파주를 이사 가고 나서 지금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고 있군요. 마음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열리고 계시고. 맞나요?
4: 좀 갈급한 마음이 있죠.
0: 그렇죠.
2: 들어보니까
0: 예.
2: 하나님이 참 우리 자매님을 옛날부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주일학교 때부터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또
0: 그니까.
2: 자매님 말씀을 들어봐도 아,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찬 예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막
4: 네.
2: 전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파주 야당역 인근에 좋은 교회로
0: 네.
2: 저희들이 잘 알려서 소개시켜 드릴
0: 그래요,
2: 테니까
0: 그래요.
2: 정말 딱다 준비됐어요. 완벽하게
0: 네.
2: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장 딱 찍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0: 참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막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참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이제 네. 연결됐으니까 혹시 지금 네. 새끼라 들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이제 주로 운전할 때 듣고요. 네, 그러는 편이에요.
1: 오늘 이제
2: 차에서밖에 못 듣죠.
1: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는 처음 보내셨는데요. 용기 딱 내셔가지고.
2: 듣고는 있었어요. 네,
1: 듣고는 있었지만 오늘 용기 내서 처음 문자를 주신 네. 것 같아요.
2: 네.
1: 삼손도 다 맞춰주셨고. 삼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삼손이죠, 뭐. 양손도 아니고, 네. 효자손도 아니고. 예, 힘을 이제 내셔야죠, 이제. 삼손처럼 네, 이제 하나님께 네. 돌아가서. 신랑도 네, 지금 맞아요. 방학 중이죠?
2: 네, 신랑도 보면은 자기 전에 뭐 이럴 때 기도는 하는데 그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1: 네.
2: 이게 서로 딱 맞을 때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자 그러면 또 제가 그렇고 또 제가 가자 그러면 네, 약간 그런 중에 있었어요.
1: 자, 이번에 저희가 같이 밀어드립니다. 같이 선물 두 개를 드리면서
0: 두 개.
1: 양손으로 삼손이 네. 아니라 네. 양손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0: 네. 자매님 거 하나,
1: 본인 신랑 거 하나, 신랑 거 하나 선물 두 개.
2: 네.
1: 자, 아까 제가 불렀던 거 중에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네, 그 저는 주얼리면 좋겠고요.
1: 네, 네.
2: 저희 신랑은 네, 그 소곱창.
1: 소곱창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주소를 받을 텐데 아무튼 야당역 네. 근처라고 했잖아요.
2: 네.
1: 그 근처에서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네네. 시킬 테니까 신랑과 네네. 같이 이번 주부터 이번 네네. 주부터 용기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네.
0: 그럼요. 하나님이 네네.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옆에 신랑은 안 계시죠? 지금 혼자 있잖아요.
2: 네네.
1: 예.
2: 네네.
1: 자, 혼자 일단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0: 네, 저와 함께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네.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그래요.
2: 정말 기회였거든요.
1: 미리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1: 오늘 계속 듣고만 있다가 오늘 처음 문자 용기 내서 보냈잖아요.
2: 네.
1: 일단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고 그거부터 작은 순종을 하신 거니까 이제부터 네. 하나님께 조금씩 순종을 하시면 분명히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0: 아멘.
2: 네, 아멘. 네.
1: 이번 주 주일에
2: 감사합니다.
1: 오늘 네. 있었던 일 남편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2: 네.
1: 소곱창 많이 드시면서 저희가 밀어붙일 테니까
0: 네.
1: 그냥 따라가면 돼요.
0: 네.
1: 뒤에서 밀어 제끼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예 네. 밀어붙이는 힘을 받고 이번 주부터 네. 꼭 가시고 아멘. 앞으로 잘 네. 다니고 있다. 신랑과 같이 다니고 있다. 이런 좋은 문자
2: 네.
1: 기쁨의
2: 네.
1: 문자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0: 그래. 주일 네. 학교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계신 하나님이
1: 그러니까.
0: 오늘 딱 마침내 와.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1: 그러니까 주일 학교 때 그 선생님이 했던 네. 그 말씀을 어떻게 아직도 잊지 못하죠?
0: 그러게.
2: 아,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0: 네. 이제 그때 말씀이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 늘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예.
2: 네.
1: 또 연락할게요. 네. 네.
0: 감사합니다.
2: 네.
1: 참야 이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가정 기대되네요. 그래요, 목사님.
0: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다 준비되신 분들을 우리 PD님도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누르시는가 봐요.
1: 그러니까
0: 오늘 이렇게 완전히 딴 날보다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선택하신 분들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데
1: 이번에는 목사님
0: 네.
3: 무교
0: 아 할렐루야 정답 맞추셨어요. 삼손 무교
1: 무교. 본인이 진짜 무교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0: 네.
1: 옆에서 막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6959번님
0: 네. 69
1: 여보세요?
4: 네?
1: 네.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4: 네.
1: 혹시 학생이에요?
4: 네.
1: 몇 학년?
4: 저 5학년이요.
0: 5학년.
1: 혹시 5학년, 5학년 친구가 아까 무교라고 보낸 거예요? 문자를?
4: 네.
0: 이야, 어, 잘했어요. 반가워요.
1: 아까 보니까 지금 엄마 목소리인가요, 옆에?
4: 아니.
1: 그러면?
4: 선생님.
1: 아, 선생님? 너 새끼라에게 문자 보낸 거지? 뭐 이렇게 금방 음성이 들렸는데?
4: 에?
1: 새끼라에도 음성, 뭐 문자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옆에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응.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4: 아이, 그... 집에서 오셔서 공부하시는 선생님.
0: 아, 네.
1: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새끼라를 아시네요?
4: 네?
0: 어떻게 선생님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어떻게 알고 선생님이 딱 알지? 어떻게 문자를 다 보냈어요?
4: 들었어요,
1: 라디오를 같이 들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새끼라라고 알고 있군요.
4: 네.
0: 우리, 우와, 우리 공부하는데 친구... 어떻게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
4: 차에서 들었어요.
1: 아, 차에서 들었어요.
0: 오면서
1: 지금은 잘했어요. 어디예요? 지금은 집에 왔어. 집이에요?
4: 지금 차예요. 지금
0: 차에 있구나.
1: 옆에 있는 선생님 운전하고 계시고.
4: 네.
0: 와.
1: 자, 우리 5학년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4: 이성우요.
1: 이성우. 성우. 성우.
4: 네.
1: 성우가 무교라고 보냈잖아요.
4: 네.
1: 무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4: 종교가 없다는
0: 뜻. 오, 정답.
1: 교회 안 다녀봤어요?
4: 네.
1: 어, 진짜?
4: 네.
1: 한 번도?
4: 네.
1: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고?
4: 네, 가본 적이 없어요.
1: 가본 적이 없구나.
0: 우와.
1: 근데 오늘 왜 보냈어요? 무교라고?
4: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
1: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0: 운전하시는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는가요?
4: 네.
1: 어, 그렇구나. 아, 선생님도 다니고 계시고.
0: 선생님 차에 들려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 나도 한번 해보자. 저 무교예요. 이야, 정답. 선생님
1: 잘했어요,
0: 뭐예요?
1: 잘했어요.
0: 이렇게 물어봤나? 아니면 직접 삼선 알았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4: 선생님 알려줬어요.
1: 아, 선생님 알려줬구나.
0: 어쨌든 정답 잘 맞췄어요. 어, 너무 반갑네. 어,
1: 성경에 와.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삼촌이 아니라 삼손. 이름이 삼손이야.
0: 네.
1: 힘이 센 사람. 나중에 교회 가면은 이 삼손 얘기 분명히 들을 텐데, 응?
4: 네.
1: 그 성경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우를 엄청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응?
4: 네.
1: 성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오늘 방송을 듣게 하셨고 성우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우가 예수님이 성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대신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우를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천국 간다. 이게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이번 교회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0: 주변에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4: 아니요.
1: 부모님은? 부모님은?
4: 안 다니시고.
1: 안 다니시고.
0: 아, 안 다니시고.
1: 자, 우리 6959번. 6959번이 우리 성우 전화번호 맞죠?
4: 네.
1: 어, 성우가 어, 좋아하는 일단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0: 당첨.
1: 아까 아저씨가 막 선물 부른 거 들었어요?
4: 뭐 들어?
1: 자, 선물이 뭐가 있냐면 네.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우리 성우가 좋아할
0: 뭐,
1: 만한
0: 좋아할
1: 거가
0: 만한 거. 엄마 좀 아빠 드리면 좋아하겠다 하는 거 하나 골라봐.
1: 아니 왠지 성우 연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면 견과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고.
0: 연어.
1: 어, 본인이 골라봐요. 어떤 거?
4: 연어.
1: 그렇죠. 왠지 연어 좋아할 것 같아.
0: 강요하는 것 같은데.
1: 아저씨 강요 절대 아니야.
0: 네, 연어
1: 좋아하죠?
4: 네.
1: 아, 오케이. 그래. 연어 좋아하고.
0: 네.
1: 그러면은
0: 했어.
1: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견과도 드릴 테니까 견과도 먹어요. 견과.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고.
0: 아니 네. 선생님 앞에 운전해 주시는 선생님을
1: 아, 선생님은
0: 드려야지.
1: 또 선생님이 따로 드려야겠네.
0: 따로 또
1: 선생님은 지금
0: 드려야지.
1: 운전 중이시니까.
0: 아 그럼.
1: 어, 선생님은
0: 따로
1: 제가,
0: 전화해서.
1: 에, 어. 제가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성우.
4: 네.
1: 혹시 주위에서 교회 가자는 말 안 들어봤어요?
4: 네.
1: 안 들어봤어요?
4: 네.
1: 아 그렇구나. 오늘 한번 들어봐요. 오늘 한번 들어봐.
0: 운전하시는 선생님이 네. 데리고 가도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선생님 교회 다니시니까 새끼나 그러니까. 틀어놓고 에, 들으셨을 게 않겠어요?
0: 자, 우리 성우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나의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가 있는데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그 라디오 들어봤죠? 목사님이 먼저 하면 따라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편안함을 주시고 마음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기도 처음 해봤죠?
2: 네.
1: 와, 그러니까, 와. 이제 앞으로도 항상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소원이 있거나 또 기쁨이 있을 때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어. 정말 똑똑하네.
0: 자, 우리 성우 지금 어느 지역에 살아요? 어느 지역?
1: 인천.
0: 경기도 이천이구나. 네. 알겠어요. 경기도 이천. 금방 기도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성우의 죄, 아저씨의 죄,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앞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꼭 교회를 가보면 좋고 옆에 계신 선생님 교회 한번 이번 주부터 가봐요.
2: 네.
0: 알겠죠?
1: 네.
0: 예, 그래요. 그래요. 성우 오늘 전화 받아서 감사하고 네. 이따가 선생님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2: 네.
1: 아유, 감사해요. 전화 받아줘서.
0: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해라.
0: 아니, 근데 네.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고
1: 요즘에 그래.
0: 교회 가자고 얘기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게
1: 요즘은 많이
0: 진짜
1: 그런 것 같아요.
0: 이런 경우도 아직도 있네요.
1: 그 아직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렸을 때 보면 다 성경학교라도 가보고 주일학교도 가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0: 그러니까
1: 참 우리 너무 안타까운
0: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전도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새끼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한 문장이라도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라고 네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도시에 있는 다음 세대들 어떻게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오늘 전화를 다 못했어요. 오늘 방학생, 무교생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결해드리도록 하고
1: 네, 방송 끝나고 모두 연결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저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계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신학자라든가 신학계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부정하면 내가 신학교 문 닫아야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가, 교회가 살아나가,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되어서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다시 방배동 우리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 성령의 물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학문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틀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학문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서 역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 생명이 충만해서 신학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크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힐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한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취미 중 하나가 클라이밍이었습니다. 클라이밍장에 가면 가장 높은 곳이 15m 정도 되는데요.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와 또 직접 올라갔을 때의 느낌은 정말 다릅니다. 중간쯤 올라가면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손끝은 점점 아파오고 또 아래를 내려다보면 순간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몸에 연결된 줄 때문인데요. 혹시 손을 놓치거나 발이 미끄러져도 그 줄이 저를 붙들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줄이 정말 저한텐 생명줄 같은 존재죠. 삶도 마치 클라이밍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버겁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혼의 닻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성경에 물인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물인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은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일일 특별 세미나 스팟까지 함께하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많이들 애청하고 계신데요.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특별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또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까지 말씀으로 감동

감동을 주실 성경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샵 1069 또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글 50원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셔도 고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말씀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림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오늘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인데요.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0742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인수 PD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고요. 9507님 화창한 날에 만나는 고 PD님 안녕하세요 하고 믿음 말씀 카드 받아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부산 기준 현재 기온은 약 27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모두 좋습니다. 또 자외선은 살짝 높은데요. 여러분들 선크림 꼭 외출하실 때 바르시기 바랍니다. 1419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함께 시작합니다. 남겨주셨고요. 5122님께서 앱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1419님 클라이밍 좋아요 최고 남겨주셨는데요. 오프닝 멘트 중에 클라이밍이 제 취미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취미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419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7721님 믿음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4549님 안녕하세요. 요즘 신부님들은 카라 꽃으로 부케를 많이 하나 봐요. 꽃집에 카라가 넘쳐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꽃집에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또 좋고 이래서 제 주변에도 신부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카라부케 참 예쁠 것 같습니다. 0742님께서 남편과 거실에서 과일을 먹다가 동작 그만 제 방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고 방송 애청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저 애청자 맞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과일 드시다가 바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애청자 인정합니다. 9671님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일에 붙잡혀 계신 고피디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진 거라는데요. 저는 매일 고피디님께 지는 게 즐겁습니다. 저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경쟁하는데 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고피디님 진심으로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매일매일 더욱 정진하세요. 화팅 보내주셨어요. 와, 이렇게 감동적인 문자를 좀 보내주셨네요.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와 함께 매일매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을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쿠네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일은요, 가정과 열방,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일터사역위원회와 함께하는 코너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일하세 코너인데요.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길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들 많이 초청했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린 후에 일터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일하세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일하세.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일하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일터사역위원회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일터로 부름받아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또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길

0: 진행규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이에요.
0: 네, 지난 두 번째 시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1: 어떤
0: 찬양 날까요? 사역자들을 모시고 네. 공고 방송했는데 게더링 행사가 너무나 맞습니다. 너무나 차고 넘치게 잘 끝났습니다.
1: 네, 아티스트 게더링인 부산 너무 은혜로 마무리가 잘 됐는데요. 이 시간 출연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다음 줄을 서신 오늘 오신 분들은요. 네. 바로 우리 극동 방송하면 저품격의 유일하게 전파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극동 방송 아닙니까?
1: 네.
0: 북한 사역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극동 방송은 북방선교의 기수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 함께하시는 통일을 위해 일하시는 귀한 분들이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지부장님 두 분도 모셨고요.
1: 네.
0: 교수님 두 분도 모셨고 그리고 이사장님 한 분도 모셨는데 다양하게 사역 관련 교수님 한 분은요. 전화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영화 탈주의 주인공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고신대 통일학 교수이신 주성형 교수님입니다.
1: 네,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주승영 교수입니다.
1: 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 탈주의 주인공이시라는 말씀이 있던데요. 탈북민 1호 통일학 박사시라고 들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제 고향은 그 북한이고요. 저는 그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대남방송 요원으로 6년간 군복무를 하다가
1: 네.
2: 25분 만에 휴전선을 돌파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학부와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고신대학교에서 한반도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 벌써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북한 사역과 또 통일 사역에도 계속 마음을 품고 계신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꼭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에 저는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과 북한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2: 그것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북한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북한을 향한 또 하나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 극동방송 방송가 중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저의 기도 제목으로는 현재 뭐 우리나라나 혹은 교회에서 사실 민족과 통일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때일수록 북한 동족들 그리고 동토의 북한 땅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 구원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저의 기도가 정말 절대로 땅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민족 복음화를
2: 네,
1: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신대학교 통일학 교수이신 주승현 교수님과 이렇게 인터뷰 나눴는데요. 교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통일을 주제로 저희가 통일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 모시고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선두와 또 중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특히 북한 관련 사역자분들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 목사님 오늘 특별한 분들 모셨잖아요.
0: 네.
1: 네, 오늘 자리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3: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소망선교회 부산지부를 섬기는 전현구 목사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완 목사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하당교회를

0: 담임하고 있고 현재 부산 노예 북한 승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 네, 저는 사단법인 딱친구 이사장이고 부산 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삼순 목사입니다.
2: 네.
3: 네, 저는 동아대학교에서 40여 년 근무하다가 현재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캠퍼스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아까 딱 친구 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이준탁 교수님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관 목사님, 또 전영구 목사님, 최삼순 이사장님, 이준탁 교수님까지 이렇게 귀한 네 분 모시고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으로 수고가 많으신 전현구 목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통일소망선교회 또 이 사역들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4: 예, 통일소망선교회는 먼저 주제 말씀을 성구를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이 2009년도에 네. 통일소망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부산 온천교회에서 복음통일컨퍼런스를 진행하고 핵심 사역입니다. 네. 1기 북한선교학교를 7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2: 오.
4: 그 이후부터 1년에 두 번씩 이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22기 북한 선교학교를 네. 지금 초읍교회에서 와.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을 앞두고 11주차까지 달려오고 하는 핵심 사역이 북한 선교학교입니다.
2: 와, 그러면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셔서 예. 1기 북한 선교학교가 시작이 됐고 또 예. 지금 22기까지
4: 예, 예.
2: 와,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통일 소망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일이 영혼과 회복의 관점으로 이렇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함께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부산 노회 북한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환 목사님도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요. 다가오는 6월 21일 주일에 섬기고 계신 하단교회에서 북한 선교 세미나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저희 부산 노회는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해마다 북한 선교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0: 올해는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하단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집니다.
2: 네.
0: 강사로는 고신총회 통일선교원 전 원장님이신 정종기 목사님
2: 네.
0: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단법인 딱친구 이사장님이신 최삼순 목사님께서 예, 강사로 오시고요. 또 특별 순서로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낭타 공연 순서가 네. 있게 됩니다.
2: 오, 와, 네. 이렇게 북한 선교라는 게 사실은 방송 가족분들 사실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단과 지역교회가 함께 기도를 네. 하고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저로서는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4277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0: 목사님, 장로님, 복음 통일 귀한 사역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4: 아멘.
0: 예, 감사합니다.
2: 아멘. 네. 아멘. 0742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4: 그리스도만의 완전한 복음 되시기를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2: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리고 9507님께서 일하세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5: 네. 일하세 귀한 사역 응원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2: 네.
5: 고맙습니다.
2: 0742님께서도 이런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일하세 일터에 하나님을 세우시는 모두 환영합니다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2: 아멘. 네, 이렇게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사역, 특히 오늘은 특별히 북한 복음 통일, 통일을 위한 귀한 사역하고 계신 분들 모으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음 위에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퀴즈를 함께 제출을 해주실 정인규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또 김두부가

0: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미있는 퀴즈를 또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1: 네.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내는 퀴즈이기 때문에 네. 집중해 주시면 누구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 드립니다. 단짝 친구, 베프라 그러죠. 네. 베스트 프렌드, 절친에 해당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0: 보기 1번
1: 딱 친구,
0: 2번
1: 딱뿌리.
0: 네. 1번일지 2번일지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최삼순 이사장님 소개해 주실 때 사실 정답이 살짝 스쳐 지나갔잖아요. 네. 이따가 발표를 해주실 때 직접 발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터에 대한 얘기들, 본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윤진의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하시고 돌아옵니다.

0: 않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일하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 목사님, 저희가 네. 퀴즈 출제하고 돌아왔는데 4447님께서 오늘 또 처음 본 문자 보내주셨는데 보기를 놓치셨대요. 보기 다시 그렇습니다.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문제 한번 출제 부탁드립니다.
1: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단짝 친구, 베프, 베스트 프렌드, 절친에 해당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0: 네, 1번
1: 딱 친구,
0: 2번
1: 딱뿌리.
0: 네. 1번일지 2번일지 여러분들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북한 관련한 사역으로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귀한 분들 모시고 이 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아대 명예교수시며 또 캠퍼스 교회 장로님이신 이준탁 교수님도 자리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북한 사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용어 같은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뭐 이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 네.
2: 저는 통일을 단순히 시도를 합치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일이란 이질화된 남과 북이 한마음 한뜻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향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0: 네.
2: 우리 민족의 귀한 에너지를 왜 이토록 소모적인 갈등으로 흘러보내고 있는지, 또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있지 못한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0: 네. 정말 이 진정한 통일은 이런 내부적인 치유가 먼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2: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2: 우리 내부의 동서 갈등조차 지금 해결치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장 큰 의문입니다.
0: 네.
2: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라진 민족을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막대기 두 개가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웃을 품는 이 작은 통일을 연습할 때 비로소 북한을 품을 기초 체력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0: 네, 아멘. 그리고 저희가 북한과 남한이 용어도 많이 다르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네, 용어 호칭의 좀 차이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혼란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듯이 사실은 one speech, one language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탈북자냐, 북한 일탈주민이냐, 세트민이냐 이런 말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사무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화합하는 데 장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6년 뭐 2월경인가요? 예, 그 북향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지금 새로 제정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호칭의 정립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안에 탈북자라는 그런 언어보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표현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용어가 정말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좀 마음의 온도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가 좀 동반자다, 우리와 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분리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네. 그리고 또 최삼순 이사장님도 이 자리 해주셨는데요.
3: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5월 23일 토요일에 이런 관련 포럼을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3: 네.
0: 앞서 전화로 인사를 나눈 고신대학교 주승현 교수님 외에도 방송인 정윤아님도 모셨다고요.
3: 네.
0: 행사에 대한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이번 그

0: 1차 포럼은 사선을 넘어서 한국 땅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 그러니까 경험담이라 할까요?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특히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또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이 포럼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귀한 시간을 함께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앞서 소개를 하셨을 때 사단법인 딱친구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0: 네네.
1: 딱친구 뜻이 궁금하고요. 어떤 사역들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딱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런데 이것이 이미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0: 예,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사귀는 일, 로마서 15장 26절에는 구제금,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교제, 뭐 이런 등등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아, 그 코이노니아를
0: 네,
1: 뜻하는
0: 그렇습니다.
1: 딱친구였군요.
0: 네.
1: 네. 950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사장님 읽어주시겠어요?
0: 딱이라니 예, 딱따구리가 생각나네요.
1: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딱 친구다 하니까 딱따구리가 생각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친한 친구, 가장
0: 네.
1: 마음이 가까운 친구를 여러분 딱 친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 집중하신 분들은 정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이 퀴즈 분명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 한번더 출제해 주시죠.
2: 북한에서 사용하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1: 1번,
2: 딱 친구,
1: 2번.
2: 딱부리.
1: 네, 저희가 정답을 거의 발표한 거나 다름이 없지만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정답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문자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더 콜링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일하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하세. 이 시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통일을 꿈꾸며 다양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북한 관련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인규 목사님, 오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출제 부탁드립니다.
1: 네, 단짝 친구, 베스트 프렌드, 절친에 해당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0: 1번
1: 딱 친구,
0: 2번
1: 딱부리.
0: 네, 많은 분들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정답을 다 맞춰주셨어요. 오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최삼순 이사장님께 정답 발표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답 네. 바로 발표해 주시죠.
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두 잘 해주셨는데 딱 친구입니다.
0: 네, 정답은 1번 딱 친구가 정답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세 분을 추첨해서 왔습니다. 이사장님, 세 분 발표해 주세요.
2: 예, 축하드립니다. 7588님, 9320님, 5199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세 분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0: 네, 정답 맞춰주시면서 굉장히 귀여운 댓글들도 참 많이 올라왔어요. 4988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인규 목사님 읽어주세요.
1: 네, 딱 친구 사랑합니다. 예수님, 딱 친구 예수님.
0: 네, 하트를 왕창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558님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최삼순 이사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딱 친구 극동방송과 나는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매일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372님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3: 1번 허허, 1번 딱 친구요. 사랑합니다.
0: 네, 아멘. 사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네, 4447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김영환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4: 딱 친구, 딱 내 스타일인 친구는 그래도 가족과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제가 고난 주간 수술받고 통증이 너무 와서 엉엉 울었답니다. 허흑, 예, 수술 뒤엔 체력 정신적으로 약해지네요.
0: 네. 예.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예. 딱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건강을 잘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정신적으로

0: 나약해지고 무너질 때 우리의 딱 친구 한 분 계시잖아요. 역시 하나님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다시 새 힘 주실 줄 믿으며 일어서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종인규 목사님 오늘 일하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시간 북한 사역자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이 시간 어떠셨어요?
1: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나라 대한민국.
0: 아멘.
1: 남다르게 우리를 세우셔서 지금도 분단된 조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통일된 그곳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함께 해주신 분들 짧은 인사와 함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2: 예. 탈북하셔서 사역하시고 계신 한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정말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까움에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준비하고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학교를 이제 9월 달에는 23기 북한 선교학교를 지역과 교단을 초월해서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부전교회에서 네.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듣는 분들 또 지인들 많이 소개하셔서 이 복음통일 극동방송 북한사역 북역사역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0: 아멘입니다. 전영구 목사님 함께 해주셨고요. 김영환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오늘 이렇게 부산 극동방송에서 예, 북한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게 되어져서 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예, 우리가 외쳐왔는데 최근에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통일이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더욱더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도록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4: 아멘. 네. 딱 친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www.bf.p.kr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5: 네. 반갑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완중지대요. 따뜻한 중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0: 네.
5: 우리가 상처를 서로 보듬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되어지고 또 주체적인 자립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제도보다 마음이 만나고 언어가 통일되는 문화적 대통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0: 아멘. 네. 네, 이렇게 네 분과 귀한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사회치신님께서 아멘 통일된 그곳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성시와 운동본부 일터사역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북한 사역자들과 함께 통일을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길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우리의 딱 친구 되시는 찬양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딱 친구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잘 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응답은 나를 위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자랑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그 자리를 메우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말씀의 깨달음과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당시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가족과 이웃을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의 마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왕은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죠. 누구나 어린 나이도 어른도 부자도 불신자도 신자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요, 1000 번제를 드린 사람인데, 실제로 성전 건축은 다윗이 다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이라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려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 왕의 1000 번제에 대해서, 1000 번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1000 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 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오래 사는 것도 부귀영화도 누리지 않고 백성들을 달세리고자 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합한 기도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게 다 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역사 수천 년 이래로 솔로몬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던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1000 번제를 드렸을까? 솔로몬은 왜 1000 번제를 드렸을까? 솔로몬은요, 청소년 때부터, 저렇게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오늘 같으면 예배.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그 다윗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 기본 산당에 가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중에 1000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솔로몬을 기억을 하시고 그를 사랑을 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도 많은 아들들 가운데 나이도 어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 나이 어린 아이지만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믿음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왜냐니까 솔로몬은요, 자기 어머니가 다윗의 8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막내였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솔로몬의 그 배다른 형님들은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지혜롭고
군사고 대장이고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입는 이런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가 정통적인 부인이 아니고 다윗과의 불륜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나이도 어리고 정치를 내본 적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내가 이기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왕이 될 수 없는 처지고, 누구든지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누구야? 솔로몬이 누구야? 백성들이 솔로몬을 잘 몰랐어요. 백성들은 솔로몬을 잘 몰라도 백성들은 다른 아들들이 다윗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은 나는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아, 공부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을 삼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있는 아들들이 잘생기고 전쟁이 나가서 전쟁도 잘하고 장군이고 다 인정도 받는 사람이지만은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의 사람 다윗이 볼 때에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최고다. 내가 전쟁을 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게 될 것이고, 내가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면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형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 너 어떤 놈이야? 어떤 굴러온 놈이 네가 왕이야? 형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형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려고 또 모의를 하고, 그래서 솔로몬은요, 나이도 어리지 정통성도 없지 전쟁도 해본 적도 없지 정치를 해본 적도 없지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지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서 왕은 되기는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 다윗은요 장군 중에 장군이고 백성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은 그런 배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알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까? 이래 생각하다가 이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내 허리가 불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입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째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 삶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는데요, 오늘 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양이나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된다고요? 1,000마리를 잡아야 돼요. 1,000마리를. 1,000마리 잡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왕인데요. 왕인데 1,000마리의 양이나 송아지를 다 잡았는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 불로 다 태워버려요. 불러 태워서 죄를 만드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왕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며칠 몇 밤을 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의 예배를 탁

누구도 한 번도 드려본 경험이 없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의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1,000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으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지만 맨날 며칠을 거기서 왕이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1,000번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1,000번째를 들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기본에서 솔로몬이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1,000번째를 다 드리고 저녁 늦게까지 마지막 1,000번의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 기브온 산당에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하겠습니까? 주님 10억만 주십시오.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걸 막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1,000번의 번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꿈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의 그 정성스러운 그 기도가 너무나 감사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내게 구하라. 그래 말했더니 솔로몬이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를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백성 나는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와 1,000번제를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면 다 주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돈 10억 달라고 이야기도 아니하고 자기 옆에 장군들을 막 붙여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해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많은 돈이나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를 왕위를 박탈하고자 하는 원수를 멸해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의 그런 재판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내게 다 주겠고 너 앞에 너와 같은 자가 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일어남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야 네가 구하지 아니었지만은 네게 필요한 모든 부 모든 재물 모든 돈 모든 황금 그리고 영광도 네게 다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야 솔로몬요.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 이 가문을 보면은 다윗도요. 다윗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일생의 복을 다 줬잖아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이 솔로몬도 누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솔로몬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얻어서 겸무후만 왕이 되어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없고 후회도 없는 이런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일천 문제를 너무나 기쁘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겸무후만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이 되었는데 그 시작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루를 드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왕이지만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그 올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생각하고 저는 설교할 때만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예배를 드릴까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세요. 근데 감동을 안 주면 제가 설교를 못하잖아요. 감동을 안 주면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 주로 말씀을 줘. 그럼 내가 핸드폰을 딱 꺼내놓고 메모를 탑니다. 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고 말씀을 주시면 다다다다다다다. 탁 적어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걸 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처럼 일천번제를 드려보겠다고 드려서 오늘이 4895번째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지만 나는 1만번의 예배를 드릴 거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반을 드렸다니까. 시간을 재보니까요 13년 4개월 됐어. 13년 4개월 동안에 일천 문제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을 내주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13년 4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 번이나 더 건축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때는요 식당을 터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거는 원래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림별 때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가정집과 퇴비사와 농기구 센터를 합쳐가지고 그걸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복을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대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을 뛰어넘어서 넘치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전무후만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다윗도 기도가 습관이었지만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반 이상이 다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쫓겨다닐 때나 잘될 때나 청소년 시절이나 양을 칠 때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다윗의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의 습관이었고

느헤미야의 습관이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기도가 몸에 배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요.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절박할 때에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될 수도 없고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이 전화비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단일처럼 하루에 3번 하겠다. 우리 3번을 혹은 1번을 간단하게 자기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의 제사는요 반드시 곡물을 드리든 가난한 사람은 곡물을 드리거든 비둘기를 드리든 비둘기는 돈 얼마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요즘 같으면 500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또 송아지나 양을 잡는 사람은 부자들은 그리 잡아서 다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조금 살 한 움큼이라도 드리고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드리고 생활이 능력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더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저는 매일 하루에 많은 식을 이 봉투에 넣어서 13년 4개월 동안을 해왔어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보니까 한 4,8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복은 몇십억을 받았대. 돈으로만 따져도 몇백억을 받아. 얼마나 교회 복을 많이 받고 내 개인적으로도 복을 자녀들도 복을 받고 형통한 은혜를 받아. 그 여러분들이 이 봉투에 어떤 학생들은 3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고 생활이 능력한 사람은 5000원도 넣고 만원도 넣고 해가지고 하늘 자기가 나는 그러면 100일만 하겠다. 나는 1년만 해보겠다. 나는 1000번째를 하려면 약 3년 해야 되잖아요. 3년을 해보겠다.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기가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때 헌금을 내고 수요예배 오는 사람은 수요예배 드리고 주일날 하루밖에 못 오는 사람은 주일 때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모아놨던 헌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이 1,000번제가 됩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넣은 이 모든 또 물질은 우리가 가난하건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님들도 다 돕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로몬처럼 어려울 때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1번부터 다 적어서 애들도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잠깐 예배드리자 잠깐 기도하자 아빠가 이런 기도를 적었단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온 가족이 이런 걸 나누면서 기도해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30일 만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100일 만에 받았습니다. 1,000번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물결을 흘러가듯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날마다 한숨을 짓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도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러면 안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겠다 작정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떼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전부 다가 저와 함께 날 1,000번제를 드리고 집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또 주일날 다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롭고 풍요로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소년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을 어디에 쓰셨나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그리고 마음도 잘 생각해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린다는 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고백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조금 더 붙들고 싶고 조금 더 나의 컨트롤 안에 나의 계산 안에 두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때때로 내 손에 꼭 쥐고 뒤로 숨겨둔 것을 주님 앞에 조용히 펴 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 주님, 이것도 이것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도 제 하루도 제 삶의 자리도 주님 뜻 안에서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드려진 작은 순종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빛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복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10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려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브라운 오십의 찬양이었어요. 우린 빛을 향해 걷겠네. 손뼉치며 우린 빛을 향해 걷겠네.

절로 이 발을 구르게 되는 리듬을 타게 되는 신나는 찬양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주님 손안에 드립니다. 제 마음도 제 하루도 제 삶의 자리도 내가 꼭 쥐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한 나의 모든 생각도 죄악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재능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렇게 드려진 이 순종이 나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의 삶 가운데 작은 빛으로 밝혀질 줄 믿고요. 또 내가 드렸던 작은 시간과 순종,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받아 쓰시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쥐고 있던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또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나의 생각까지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순종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의 빛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 힘차게 화답해 주시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 FM 106.9, 제주 104.7, 101.1 서귀포, 그리고 부산극동방송 93.3, 녹산중계소 96.7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의 출첵을 기다립니다. 자,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맛있는 선물 한번 드려볼까요? 네, 다섯 분께는 소곱창 밀키트 전골 세트를 드리고요. 다섯 분께는 뭘 드릴까요? 맛있는 선물.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다섯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총 열 분께 맛있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두 글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한 곡 함께 할까요? 연주곡 준비했는데요. 패션 가스펠 색소폰 앨범 중에서 허민님의 연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색소폰 연주로 들었습니다. 6시 15분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수요일인데요. 위클리 CCM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연평한 대표님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 듣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소개해드릴 두 곡의 찬양. 여러분 미리 받아보시고 유튜브로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CCM 영어로는 소문자만 쓰셔야 합니다. CCM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리말로는 CCM 이렇게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아, 아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그 찬양 너무 은혜로웠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시는 분들 아 분명 계십니다.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여러분 받아가셔서 꼭 저장해두시고 함께 나누셔도 좋겠어요.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기대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시는 행저절라 로고송 듣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위클리 CC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매주 어떤 주제로 또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을 듣게 될까? 지난 시간에 또 시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찬양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주제로 만나보게 될지 기대됩니다. 제가 밀고 있는 만나면 평안해지는 남자, 만나면 평안한 남자, 히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안 찬양 큐레이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안한 연평안입니다.
0: 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 네네, 매주 똑같이 인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오늘 좀 새롭게 해봤습니다.
0: 세상이 주는

0: 평안 아니에요. 지금 주님 주시는 평안이 평안님 안에서 이제 거쳐가는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1: 맞아요.
0: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그런 시간인 만큼 우리 방송 들으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또 지내셨습니까?
1: 네, 이제 정말 너무 여름이어서
0: 네,
1: 조금씩 고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같이 걸어가기 프로필을 찍어야 돼가지고
0: 네.
1: 다이어트를 좀 힘들게 한번 해봤어요.
0: 네네.
1: 네, 그 다이어트는 모두 다 그렇지만 그 성경 읽독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잘 됐다는 얘기는 잘 안 들려요.
0: 네, 아, 그래서 찔려. 네.
1: 저도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예. 또 그렇게 또 한 주 보냈습니다.
0: 네, 아유 참 아, 괜히 찔리는 오늘 오프닝인데 그래요. 저도 얼마 전인가 내가 성경 읽독하리라. 방송에서 대놓고 선포를 했는데 아직 몇 장 가지도 못했다.
1: 그렇죠. 그래서 많은 또 신앙을 가지신 또 뭐, 특별히 못해 신앙 성도님들 중에
0: 네.
1: 창세기 박사가 많아요.
0: 아, 박사라도 됐으니까 다행인데.
1: 아, 그렇죠.
0: 저는 또 아직 학사도 못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자 오늘 대주제를 또 우리가 소개를 받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1: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져와봤습니다.
0: 네.
1: 오늘의 주제는 전쟁이에요.
0: 전쟁이요?
1: 사실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되게 오래됐거든요.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큰 전쟁들이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 전이에요.
0: 뭐 오래됐어요.
1: 네. 그런데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중동이라든지 지금 또 이것 여러 전쟁들이 끝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또 삶에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봤고 두 곡 가져와봤습니다.
0: 네, 첫 번째 곡 큐레이터 단상 들어본 후에 바로 만나보시죠.

긴 시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나는 편히 눕고 자며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는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부터 지금까지 만유의 주 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기에 안심합니다.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속히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오늘의 첫 번째 찬양. 아,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찬양이었는데요. 오늘의 첫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작곡가 이정원님이 만드셨고, 히스킹덤 뮤직 아티스트들이 부른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라는 곡이었습니다.
0: 네. 이정호 작곡가님은 또 구면이죠? 우리가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은데.
1: 아닌 것 같은데.
0: 아닌가요?
1: 네네.
0: 뭔가 또 이름이 낯이 익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봤나 봐요.
1: 네, 아무튼 이분, 네, 네. 사실 그 마커스 워십에도 참여하시고
0: 맞아요.
1: 네. 네. 그리고 또 울산에 있는 지역에서 또 예배 사역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인데
0: 네.
1: 또 이런 곡으로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0: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첫 곡은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와, 저는 이 곡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마치 이 새벽녘에
1: 맞아요.
0: 이슬이 맺힌 그 풀 위로 임하시는 성령의 그 운행하심이 느껴지는 듯한
1: 야.
0: 왠지 그런 네.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1: 이 곡을 편곡해 주신 분이
0: 네.
1: 좀 그런 새벽의 정서 그리고 불안하면서 동시에 뭔가 아늑한 이런 네. 여러 가지 그 정서들을 담으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0: 뭔가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장엄해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내려오심을 마치 넓은 들판에서
1: 네.
0: 목격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 소절은 우리 찬미자매 목소리죠.
1: 맞아요.
0: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1: 이상현 씨.
0: 맞아요.
1: 네, 상현 씨도 그 깊은 동굴 목소리가.
0: 네. 상현님은 또 구면이에요. 우리가
1: 그렇죠.
0: 시간에 들어봤는데
1: 함께한다라는 곡, 또 여호와의 밤 여러 가지 곡들 소개했었는데 또 이제 목소리 자체가 뭔가 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인 것 같네요.
0: 아무튼 오늘 이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라는 곡이 오늘 주제가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이 곡에 얽힌 또 특별한 어떤 감동과 또 묵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저는 언젠가부터 그 진짜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엄청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0: 예.
1: 또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그런 세월들을 같이 함께한 많은 분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니까 저는 다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너무 고통 중에 있고
0: 맞아요.
1: 예.

0: 또 누군가는 참 나랑 기쁨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냥 슬프지 않고 마냥 기뻐할 수 없고 근데 이 전쟁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됐는데
1: 네.
0: 뭐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힘없이 죽어가는 많은 좀 어린아이들
1: 네.
0: 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뭔가 이게 그냥 늘 그렇게 살진 않지만 예, 어느 날 그게 저의 아픔 같고 나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노래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다시 그 생각이 나서
1: 네.
0: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1: 우리나라는 또 특별한 이 역사가 있잖아요.
0: 저도 세계 유일의 정말 분단
1: 맞아요.
0: 국가고 또
1: 네.
0: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예.
1: 그러니까 아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전쟁이라는 소식을 접할 때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을지언정, 저도 경험을 못해봤지만 전쟁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고, 그래서인지 더 조금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샬롬, 샬롬, 샬롬, 이 땅의 주의 평화를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만물 주관하시네. 환난과 핍박과 전쟁 속에도 주가 너를 인도하시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히스킹덤 뮤직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했고, 이정우님이 작곡하셨고, 또 우리 평화님이 프로듀싱 하신 히스킹덤 뮤직의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전쟁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아픔에 눈물 흘리고 있는 땅, 그리고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첫 번째 곡,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들려드렸습니다. 자, 위클리 CCM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곡의 찬양, 오늘은 특별히 이 전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 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말로는 CCM, 그리고 영어로는 소문자로만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소문자가 섞이면요, 자동문자 답신이 어렵습니다. 소문자로만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찬양, 우리 큐레이터 단상 들은 후에 바로 만나보시죠.
0: 평범한 일상의 한 구석에서 나는 홀로 소란스럽게 전쟁을 치릅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과 삶의 짐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지칠 때가 많고 그때마다 죄가 도사립니다. 인생이 아득한 안개 같을 때, 일상이 한창의 전쟁 같을 때, 한숨을 쉬는 대신 나는 주님께로 도망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대단할 것 없는 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나는 숨을 곳을 찾습니다.

0: 네, 두 번째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히스킹덤 뮤직 네. 아티스트들의 곡 두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임성규님의 1집 앨범에 수록된 전쟁이라는 곡입니다.
0: 네, 우리 같이 걸어가기에 임성규 형제님의 앨범 중에서 전쟁이라는 곡인데 이 곡도 평화님이 작곡하신 곡이죠.
1: 네, 사실 제 1집 앨범에 네. 나무엔 선배님께서 불러주신 전쟁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같은 곡이고 이 곡을 이제 리메이크했습니다.
0: 네.
1: 근데 남해님께서 부르신 곡은 송영주님께서 연주를 해주셔서
0: 네네.
1: 좀 잔잔하고도 재즈한 느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좀 평온한 네, 느낌이라면 성규 씨가 부른 전쟁은 약간 강변북로 느낌이에요. 네, 퇴근길 강변북로.
0: 아우, 표현 좋은데요?
1: 네, 근데 사실 진짜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니라, 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강변북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0: 네.
1: 퇴근 시간에
0: 네네.
1: 엄청 막히잖아요?
0: 그렇죠.
1: 하다가 임성규 씨 1집 편곡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 생각이 났어요.
0: 네.
1: 그래서 원곡이 굉장히 잔잔한 곡이었는데, 이 곡은 약간 그, 뉴욕까지는 아니고요.
0: 네. 네,
1: 뉴욕 그 거리는 아니고요.
0: 네.
1: 강변북로 거리의 그 도시의 네온사인과 함께 들어야 되는 곡이거든요.
0: 오, 너무 좋네요.
1: 지금 이 시간에 강변북로 계시는 분 계시다면 네. 문자 주십시오. 네, 이 곡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저도 좀 느껴보고 싶어요.
0: 찰떡입니다. 찰떡. 제가 매일 강변북로로 출퇴근을 하는데 저도 방송 마치고 퇴근하면서 오늘은 네. 이 곡을 플리에 넣고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그 로파이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 지직거리는 그 비닐 소리로 시작하잖아요.
1: 그 이제 리프가 나온 다음에 네. 이게 사실 제가 굉장히 그 고급스럽게 해보려고
0: 네.
1: 리얼 스트링 작업을 했어요.
0: 그게 뭔가요?
1: 아, 그 5인조였던 것 같은데 5인조 네. 스트링.
0: 아, 현아요?
1: 예, 그래서 약간 로파이와 스트링의 만남인데
0: 너무
1: 예, 정말 고급지면서도 조금 전쟁의 그런 내 안의 전쟁의 좀 혼란스러움을 저도 역설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편곡을 했는데
0: 아 정말 네. 정확히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네. 그 로파이 감성의 느낌이 아까 뉴욕까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0: 있는데 약간 뭐 뉴욕의 밤거리의 재즈 바에서 백김치를 먹는 약간 그런 느낌?
1: 그쵸, 이제 약간 판타지로 가면 네. 거기서 문을 닫고 딱 밖으로 나왔는데 강변북로인 거죠. 이런 상상력이 되신다면 지금 이 노래가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0: 저는 처음에 그 비닐 그 감성을 시작하는데 이 곡 너무 좋은데라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요한 저녁에 홀로 소란스럽다라는 이 가사가요. 와. 오래된 습관이 옷자락을 붙든다. 내 안의 전쟁, 되풀이되는 싸움. 매일 싸우잖아요, 우리 사실.
1: 맞아요.
0: 네.
1: 이 곡을 가사를 제가 안 썼어요. 사실 이 노래 가사는 제 아내가 썼습니다.
0: 네. 정말요?
1: 네.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 아내가 가끔 저한테 시를 쓰거나 네. 이렇게 가사를 써서 곡을 붙여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그 퇴근 시간이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네네. 4시 40분 퇴근이었는데 그때 4시 35분쯤에 이 가사를 저한테 보냈어요.
0: 와.
1: 근데 이제 예. 듣고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저희가 이제 세상이 주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내가 또 이렇게 너무 멋있는 그 글을 써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퇴근을 미루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만에 만든 곡이기도 해요.
0: 야근을 하셨군요.
1: 네네네. 예. 맞아요. 뭐 야근이라 봤자 6시 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정말 그런 혼자 기억하는 것들 있잖아요. 퇴근을 하고 집에 걸어왔거든요. 학교에서. 걸어가는 시간,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던 시간이었고, 이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네요.
0: 이야, 그렇게 또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듣고 찬양을 들으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가사가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고요한데 내 안에 홀로 소란스럽다.
1: 네.
0: 내 안이 정말 소란스럽거든요. 내가 놓지 못하는 욕심들.
1: 맞아요.
0: 내가 정말 참아 떨쳐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다라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의 가사도 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쉽사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면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가장 거룩한 승리는 도망칩니다. 성경에도 인물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내가 뭐 기도로 맞서 싸우리라가 아니라 등 돌려서 도망쳤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거룩한 승리는 또 부끄러워 보이지만 거룩한 승리는 도망칩니다. 근데 참 도망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이 오래된 습관들이 옷자락을 붙든다라는 이 고백. 평안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그런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1: 너무 많죠. 저도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남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만들어 지어 부르지만 제 모든 삶이 다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0: 누구나 다 그렇죠.
1: 네, 그래서 네. 저도 숨고 싶고 이렇게 한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내 삶을 던질 것 같고 진짜 교회로서 살아갈 것을 내가 막 맹세는 아니더라도 막 다짐하고 그렇지만 내가 했던 말들이 정말 빛을 잃어가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면 너무 숨고 싶죠. 또 그러면
0: 네, 네. 참 누구나 그런 것 같죠. 저도 그렇고요. 사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데 그리고 사람 앞에도 보여주기 힘든 나의 부끄러움들이 많은데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그 전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주님.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숨죽이며 책장을 넘긴다. 아까 우리가 도망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가사에서도 나오네요.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떨어진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가 평화를 주시리. 시끄러운 전쟁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시리. 아멘. 오늘 임성규님의 전쟁 오늘 두 번째 찬양으로 함께

0: 입니다. 자, 위클리씨쌤, 오늘 전쟁이라는 주제, 어떻게 보면 조금 또 무거울 수도 있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묵상하고 늘 떠올려야 할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많은 분들과 좀 공감되길 바라면서, 특별히 지금 강변북로에 계시는 분들 중에 누가 듣고 계신가 좀 이런 궁금함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0: 예.
1: 또 많은 사연과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0: 네. 혹시 여러분 지금 강변북로에서 이 노래를 들으셨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나 지금 강변북로. 아, 왠지 뭔가 가사, 노래 가사 같은데. 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지금 강변북로 검색을 해봅니다. 아무튼. 강변북로라는 노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많이 문자 주시고 또 오늘 나누었던 두 곡의 찬양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CCM 저 순간 전쟁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CCM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두 곡의 찬양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히스킹덤 뮤직 연평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0: 네, 오늘 저녁도 꼭 샬롬 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영은과 조찬미가 함께한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에게 저는 션디 조시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 교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세상에서는 남을 시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남을 시험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만 착하게 행동하면 돼, 나만 욕 안 먹으면 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믿음의 식구가 죄짓지 않도록, 같은 가족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저와 같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목사나 또 순장님이나 특별히 평소에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의 책임 있는 자들의 사소한 실수가 더 많은 어린 영혼들, 약한 영혼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고, 또 자신은 자유해서 한 말인데 옆에서 상처를 받을 때 왜 그래? 난 잘못한 것 없어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시험들지 않도록 내 언행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짓기 어려운 건강한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0: 분노 유발하지 않고 옆 사람 잘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죄 짓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살면서 그 도시의 영적 흐름을 이기지 못했지요.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천사가 경고했는데 천사의 경고를 듣는 롯의 사위들이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받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 7절을 같이 읽을까요? 무법한 자들의
1: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0: 8절
1: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0: 그러니까 7절 말씀처럼요, 의로운 사람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고, 8절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불법한 환경에 노출되면 보고 듣다 보면 그 심령이 상하고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악이 득세한 환경 속에서 나 혼자만 믿음 지키면 돼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웃의 타락은 나의 타락을 부추기고 사회의 타락은 형제들을 유혹에 빠뜨려서 결국 사회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문화와 환경의 힘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경건한 도시에서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치와 돈자랑이 당연시되는 그런 세상에서는요, 무시받지 않으려고 빚을 냈으라도 겉모습을 꾸며야 하는, 좋은 차를 굴려야 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또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면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자부심이 됩니다. 깨끗한 나라일수록 세금 많이 내는 게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다 갖다 바쳐서가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므로 유익을 끼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징수하는 국가도 믿을 만하지 않고 온통 탈세하는 사회에서 혼자 법대로 세금 내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거짓말하면 아예 매장되는 사회, 컨닝하거나 남의 논문 표절하면 다시는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문화가 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사회 전체가 학벌이나 또는 성적보다도 성품, 인격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시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회라면 우리 자녀 얼마든지 그렇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주변에 모두 다 입시에 목매고 있고 대학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학벌 따지고 돈 없으면 결혼도 취업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회에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투자해야 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이웃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나와 내 자녀, 자녀 세대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 하나도 간수 못하는데 누굴 챙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의 영적 안전을 돌보는 일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 죄짓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혼자서만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소화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더 경건하고 행복한 곳이 되도록 거룩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환경 자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0: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고 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영적 교제가 평소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남과 교제가 있었기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곳에 사랑이 필요하고 같이 지낼 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같이 있을 때 양보도 필요하고 용서도 있는 것이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열매란 사실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할까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과
1: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0: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오픈하고 마음 나누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동창회나 이런 모임에 가도 정말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자랑질하고 자기 품격 자랑하고 그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이 될수록 더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세상 문화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왜요? 우리 많이 모였다, 우리 1,000명 모였다, 2,000명 모였다 꼼짝마 새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죠. 또 모여서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고 자기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왜 안 모이겠습니까? 참 교회는 영적 교제를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서로 손잡아줄 때 누가 시험에 들었다, 누가 고통을 당한다, 누가 어려움이 생겼다 할 때 도와주는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교제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다른 이를 힘나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형제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은 몇몇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시험당한 형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돈 많은 갑부일까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물론 그 권력과 돈이 도움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힘이 되는 사람은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돈 없어 고통당하는 지체의 마음을 알기 어렵고요, 평생 건강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보지 않았던 사람이 병상에 있는 사람 아무리 찾아가서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 위로가 한계가 있어요. 무시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람의 서러움을 모릅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공부가 그냥 잘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점, 70점밖에 못 받는 그런 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자녀 이런 아픔을 겪고 잘 견딘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고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약점과 상처, 고난의 흔적들은요, 다른 형제들을 치유하고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른 이들이 의지할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약점을 가진 모든 성도의 몫이고 강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무익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도움도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0: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또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강점으로 돕기도 하지만 약점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 받을 수 있는 약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강점도 그 지점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영적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봤더니 야,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즐거워하셨구나, 형제의 기쁨과 슬픔, 형제의 아픔과 감사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는 편안하게 한 말인데 저쪽에서는 위로가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형제 자매를 돌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사랑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지러지지 않냐고 고침을 받게 하라.
0: 이렇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지쳐있는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힘을 내어 일하도록 그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13절 이 다리를 저는 형제가 험한 길에 넘어가지 않도록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곧은 길을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길을 곧게 해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는 친목 도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훈련할 때는 못하던 말들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약한 자를 세우게 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게 되고 나는 그냥 있었던 일 감사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저쪽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영적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이런 대화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다락방으로 모일 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다락방이 또는 전도의 모임이 성경 지식만 쌓거나 만담만 주고받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공동체, 함께 시험을 이겨내는 공동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를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건강한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권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가벼운 상처가 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않고 저절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안 발라줘도.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약을 발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꿰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장기 내부에 썩은 장기가 생기면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로 잘못된 것을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허물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도 있어요. 이때 교회는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 즉 사랑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징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권징하는 사람도 권징을 받는 사람도 몹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살리고 그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요. 권징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며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공생활을 하셨어요. 이 헌신을 보면서 자신들도 다른 성도들처럼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때문에 재산을 갖다 바쳐야는 되지만 다 바치기는 아까운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산을 판 값의 일부를 몰래 감추어 두고는 전부인 양 다 바치는 줄에 서 있었습니다. 대놓고 남을 해치거나 사기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그 명예욕, 탐욕 챙기기 위해서 거짓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줄에 딱 섰을 때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부부가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한 처사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전재산 내놓지 않았다고 진노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전재산 내놓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들의 문제는 이 거룩한 헌신자들의 무리에 거짓된 헌신자가 끼어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친 것으로 보셨습니다. 명예는 얻고 싶고 전재산 나도 바쳤다. 재산은 다 내놓고 싶지 않고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이 끼어든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거짓말로 포장하여 내어놓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공동체 안에 거짓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교회가 막 시작되는 교회 태동기 중요한 순간에 명예욕과 탐욕 때문에 끼어든 이 거짓의 뿌리를 차단시키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만약 이 거짓을 그냥 덮어두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위선이 판을 쳤을 것이고 교회의 본질인 순수성과 거룩함은 순식간에 소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수술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세포를 잘라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탐심 일어날 수 있고 성도 간에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가 되어버린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의 죄를 지어버리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이 공적인 거짓말,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간질, 이단 사상의 유포,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은혜로 덮읍시다 하고 눈 감아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공동체는 정의와 공평이 무너지고 결국 전체가 영적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하는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뿐만 아니라 범죄한 당사자의 회복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정식 회원이 된다는 것은요,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도 재력이 있고 교회 재정에 한 몫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다 그 교인 떠나면 어떡합니까?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보다 돈을 더 지키고 싶은 거죠. 또 권징을 해도 성도가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밖에 교회 없나? 하고 딴 교회로 가버려요. 예전에는 권징을 하면 그분이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것을 다 자료를 드려서 잘 지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서나 어서 오세요. 같은 교단 안에서도 권징을 했는데 저쪽에서 그냥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미 없는 권징을 왜 하냐 하고 안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요, 권징을 주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인 저와 같은 목사나 장로들이 권징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나 똑바로 하지, 누가 누구를 권징해. 여러분, 완벽하지는 못해도

또 실제로 불법 재판을 하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해서 세상이 내려주는 세상 법정의 결정을 교회가 받아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권징의 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철저히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목사나 장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처벌수단으로 권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권력기구도 아니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당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은 교회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목적은 형제의 영혼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찾아가 권면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처리대로 끝나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16절의 말씀처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을 세워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한 번 더 회복할 기회를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인까지 데리고 갔는데도 17절 듣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때는 비로소 교회에 공적으로 알리고 공적 치리를 해라. 근데 그 공적 치리도 거부하면 출교를 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권징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겠다, 범죄한 형제를 안타까워하고 고통을 당한 형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고 돕고 싶은 중심이 분명할 때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권면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요, 엄마 아빠가 화났다, 근데 나를 사랑해서 화났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불났다 열났다 이제는 큰일 났다 이래 되면 아이들이 그 교훈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 만일 아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바로 경찰서에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아줍니까? 자식을 붙들고 호통을 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훔친 물건 빨리 돌려주자, 돌려주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단도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타일랜드에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찰관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숨겨주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우리 아들 인간 만들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아버지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권징하라 하신 것도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공동체 모든 식구가 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징을 시행한다면 그때 성도된 우리는 그 권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할 때에 나도 교회 공동체도 거룩함을 지켜내며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 코로나가 걸려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부만 살고 있는데 뭐 남편이 걸렸다 그러면 병 걸려 어차피 힘든데 혼자 투병하다가 외로워 힘드나 똑같이 내가 당신 수발 들고 같이 있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부부 정도라면. 근데 한 집에 2대 3대가 모여 살고 있고 가족이 10명 막 넘어가고 있다, 그럴 때도 그냥 다 같이 걸리기로 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는 가슴이 아파도 가족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병든 식구와 함께 집을 떠나든지 분리를 하든지 다른 방식을 분명히 택할 겁니다. 우리가 권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0: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그래서 올바른 권징이 내려져서 모두 기꺼이 그 권징을 받아들이고 함께 시험들지 않고 함께 회복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면 잘하면 돼, 내 신앙면 잘 지키면 돼,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유아기적 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영적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언행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 조성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 나고 나서 누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만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다락방을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장로님도 이때는 이렇게 하실 거야, 버팀목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죄가 발생한다면 범죄한 본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그리고 그 권징을 받아들이는 성도, 그리고 그 권징이 이루어지면서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 무엇에도 마음 설레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만이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습니다. 주님을 모시느니 아쉬울 것이 없으니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마음을 설레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이며 그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그 유혹, 심지어 가장 큰 고난조차도 결국 지나가지만 주님만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며 그분을 붙드는 분은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며 주님 안에서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첫 곡 원웨이 싱어즈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은 소망무인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분에게는 만족과 평안이 넘치며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흐뭇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정함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 워십의 찬양과 지나가 노래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몸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붙듭니다. 늘 반복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회의를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방패십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나날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 기도하는 것인데요. 혼자 투덜대거나 비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 아뢰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으키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4월과 5월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이어서 조찬미의 아버지라는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에게 기도로 달려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이 시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도 함께해 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3409번님의 신청 찬양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 찬양 신혜였단 영화 보고 그때부터 푹 빠지셨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0782번님께서 내 삶의 노래로에 보냅니다. 고흥에서 인사드려요. 지선 전사님의 소풍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극동방송을 통해 잘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문자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을 때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소풍길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340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희가 찬양하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준모가 찬양하는 늘 아쉬운 마음. 이어서 이정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명식의 아버지의 노래 그리고 기대훈의 찬송이었는데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찬양들로 믿음의 고백 나눈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전해진 줄 믿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G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성밖을 나가 여행을 떠났다가 근처에서 길을 잃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헤매는 도중에 한 양치기를 발견해 그 말을 주며 성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양을 돌보는 중이라 데려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직접 찾아가십시오. 화가 난 왕자가 화를 냈지만 양치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왕자님, 제가 지금 치고 있는 양은 주인이 제게 맡기신 소중한 양입니다. 설령 제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것만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왕자는 포기하고 설명을 듣고 성을 찾아갔는데요. 훗날 이 왕자는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측근만큼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만났던 양치기를 초대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로 삼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숭직한 성도가 아닐까요? 세상의 작은 유혹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거짓신자, 즉 위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남용과 오해가 일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자각은 없습니다. 여기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4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맹세하는 것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칠 때도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을 자기가 가진 지식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틀림없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경우처럼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사울이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다윗의 모습과 함께 부정적인 사울의 모습, 곧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모습을 통해 이면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쉽게 지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깊고 온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실 겁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커크 플랭클린과 여러 CCM 가수들이 함께 참여해서 부른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Lean on Me를 보내드렸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회복과 희망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평강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로렌 네이글의 곡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길 You Say 더블 어워 드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매튜 웨스터의 곡으로 Me On Your Mind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확신을 노래한 곡입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캐런 베켓의 아카펠라 곡으로 찬송가 Amazing Grace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연주곡으로 Friend, 색스폰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색소폰 연주곡으로 프렌드를 들으셨고요. 그전 곡은 에런 베켓의 아카펠라 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위에 오늘도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의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언약의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엘빈 슬러터가 부른 I Believe the Promise. 우리말로는 믿어요 그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번안된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그 약속을 믿어요. 성령이 부어질 것을, 그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을, 이 밤에 함께 고백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believe the promise. I believe the promise. 아멘.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의 고백들 함께 할 텐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 넘치는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구원 띄워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수정의 구원이 주님께 있네. 이 곡은 히스플랜의 이시몬과 박준이 피처링한 곡이었고요. 빈들의 구원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제이어스의 찬양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영어 찬송가였고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제이오스의 찬양 앞서서 들려드렸습니다.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은 팀 루거십이 한동대학교에서 청년들과 함께 노래한 집회 실황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메들리로 함께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깊은 데서 보는도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곳에 있어야만 보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머무는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큰 물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큰일을 보게 된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를 시작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남정인의 항해 들으셨습니다. 바다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죠.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깊은 곳은 밝혀지지 않은 곳이 많고 또 그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땅에만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런 게 아닐까.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그야말로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테파니 그레징어의 As the Deer, 지저스 컬처 밴드의 Oh Lord You Are Beautiful, 그리고 힐송 월십의 Magnificent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한부영이 부른 나의 눈을 여소서,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보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설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베델 뮤직과 조나단 데이비드 헬서 그리고 멜리사 헬서가 함께한 I'm Your Beloved 그리고 마틴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이 함께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브루클 리거트워드의 Garment of Prai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독립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군 시절일 때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벨리포지에서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리던 기도문이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문 나눌 때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워싱턴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뒤에 오랜 세월을 비서로 함께 일했던 로버트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체의 표준을 철저히 성경에 뒀던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일꾼인 크리스천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주음성 외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름다운 소마트로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찬미월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매일 아침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있기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나눴지만 생각해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에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리스웰,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 3절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마음 앞에 나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휴식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성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His Will의 마음 청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배인기의 주 성령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예수의 그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누군가 앞서서 가줬으면 또 경험을 해봤다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그가 갔던 길, 성공했던 일들을 그 경험을 흡수해서 갈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옳게 가는 건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그런데요, 우리 삶에는 목자가 계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서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차 안양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어요. 항상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먼저 앞서서 걸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참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전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방 지역에도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있으시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 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이야,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5: 네,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7: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7: 희대님의 소개도 한번. 아, 예.
0: 자, 일산에서 온 균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4: 여러분,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통일이라면 발생할 문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나 교육 등의 문제 등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통일 이후에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은 만약 아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과제는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과제들을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4: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제 마음이 당장 달려가고 싶거든요. 근데 달려가려고 제가 진짜 마음먹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DMZ 부근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0: 지뢰가.
4: 달려가다가 까딱해서는 그 자리에서 동력을 가보기도 전에 하나님 보는 게
6: 그래서 안 되죠, 안
4: 되죠. 이런 안전한 좀 인프라를 세우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0: 맞아요. 네. 남북한 사이에 이 휴전선이 일대 수백 수천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끔 뉴스 보면 그 장마철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지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데도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4: 그럴 거예요.
0: 네, 안전.

0: 편하게 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우선일 거다. 또 다른 의견은요?
1: 전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만약에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오게 되면 네. 주거시설이 엄청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거주할 만한 공간이나 정착할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마도 우리 삼순이님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이쪽 남한으로 막 몰려들었을 때를 이런 말,
1: 맞아요,
0: 예상을
1: 맞아요.
0: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해서 휴전선 일대라도 저 임시 거주시설이나 정착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이제 남가북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랜 만큼 주민들 사이 이런 문화적 격차나 그리고
1: 중요하죠.
2: 네 서로의 쌓인 오해의 소지도 조금 푸는 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진짜? 네. 혹시 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2: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오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남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0: 남한에 대해서.
2: 네, 네. 적대적으로 이제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한에 있으신 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예. 네.
1: 좀 맞아. 마음을 모으는 시급하겠다.
0: 그렇죠. 네.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세월이 80년 이제 넘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호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뭔가 모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3: 경계해야 되는
0: 그런 게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 사람보다도 맞아.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주주님 네. 우리 너와 나의 어울림 처음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세요?
4: 저는 일단은 식량과 보건, 의료 부분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4: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과 이런 보건 의료에 있어서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4: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식량 자원과 보건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0: 그렇죠.
4: 들었어서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또 북한 지역의 농업 같은 것들이 낙후되어 네.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서 북한 측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면에서 보건 의료면 또 어떤 식량 생산이나 자금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맞아요.
3: 저는 교육 하면은 사실 해야 될 교육은 너무나 많겠지만 네. 북에서 온 친구 사례를 생각하면 사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1: 진짜
3: 같아요.
1: 너무 쉽게 당해.
3: 이게 맞아요. 진짜 네.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라는 게 네. 이게 광고와 사기 맞아. 그 어딘가 지점에서 미묘하게 헷갈리는 맞아. 것들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거
1: 맞아요.
3: 내 친구가 그게 없었던 거야.
1: 그래서
3: 이게 순수해, 순수해. 이상한데 돈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0: 아니 웅이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2: 네.
0: 그런 위험이 많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 저는 이제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만나가지고
1: 네,
2: 겁이는 많이 없었는데
3: 네.
2: 간략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그 금액을 다 정산을 못 받는
3: 네, 너무 나쁘다 사실은.
1: 진짜.
2: 처음에 있은 일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좀
0: 잘못된 거다.
2: 네, 잘못된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또 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0: 사실 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2: 네.
0: 이런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만의 그 생활을 잘 모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등쳐먹는 사람들이
3: 아팠어. 네.
2: 아니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세계 또 민주주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 같은 데서도 그런 적응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0: 예,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0: 예.
3: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이거는 남북한에 뭐 할 것 없이

0: 요즘에 너무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 잘못된
1: 맞아요.
0: 정보가 많이 있어서
1: 예.
0: 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1: 너.
0: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그 아까 주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가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1: 네.
2: 이야기하시는데,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나 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그보다 유

0: 거기 인프라가 깔린다거나 혹은 그 안쪽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도로를 깔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1: 진짜 실질적인 부분. 네. 그러게요.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모든 인프라 확충이나 또 뭐 교육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각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아마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오랜 기간 계속해서 꾸준히 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맞습니다. 일들인데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2: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듯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통일 그러면 아마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나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이후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3: 보라,
1: 주주,
4: 삼순,
0: 문이었습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꼽으며 반도체 산업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비율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했지만 양측 모두 재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콜롬비아 대선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 문화가 선거운동에 활용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압박보다 핵 보유 북한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르며 한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운산군 주민들이 모내기 동원보다 금 채취에 몰두하며 개인 금벌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사적 모임과 한국 관련 대화까지 통제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20년 3분기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기업 투자였습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 호조에 힘입어 5.9%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6.6%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제조업 생산은 15.4% 늘어나 전체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은 10.5%를 기록해 1976년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은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구직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와 네이버, 토스, 현대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5년 전만 해도 상위권 밖에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며 채용시장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직자들의 선호 산업이 크게 바뀌고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카카오와 같은 IT 플랫폼 기업이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반도체와 제조업 중심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취업 선호도 조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산업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6%, 일본이 5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한국은 11%포인트, 일본은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은 한국 25%, 일본은 35%로 모두 감소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 응답자 가운데 한일 관계가 좋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73%, 일본은 66%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한국 85%, 일본 81%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며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활성화가 양국 인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충돌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공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지도부와 잇따라 통화하며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고 양측은 이에 따라 공격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무력 대응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휴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이 다시 공격하면 즉각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에 겨냥한 공격 의사를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이란 문제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 추진보다 북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과 농업,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회담 결과에도 과거 자주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핵 문제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정치적 후원자이자 경제적 지원국 역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오는 21일에 결선 투표를 앞둔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문화가 선거 운동 소재로 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경 좌파 성향의 이반 세페다 후보 지지자들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 감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 얼굴에 반짝이 효과와 하트 장식을 넣고 오빠, 사랑해 같은 한국어 문구를 더한 이미지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확산시키고 있는 건데요. 또한 K-POP 팬 모임을 중심으로 후보 정책을 카드 뉴스 형태로 소개하거나 K-POP 음악과 공연 영상을 활용한 짧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페다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한국에서 유행한 손가락 하트 동작을 선보였고 선거 캠프 홍보물에도 하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POP 팬들과 직접 만나 응원봉과 음반을 들고

입고 함께 사진을 찍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례가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K-컬처, K-문화의 영향력이 문화 영역을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친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선거 전략이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가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 1위에 오르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모델 Y의 한국 판매 1위 소식을 공유하며 한국은 최고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 이모티콘을 게시했는데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모델 Y는 지난달 국내에서 8,700여 대가 판매되며 전체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산차 판매 1위였던 기아 소렌토보다도 많은 수치로 수입차 단일 모델이 국내 전체 판매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출시된 신형 모델과 전기차 수요 증가, 가격 경쟁력 등이 판매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국내 완성차 기업 간의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금 생산지인 평안북도 운산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가정집을 작업장처럼 꾸며 금 추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운산군 북진 노동지구 주민들은 광산에서 흘러나온 광석을 사들여 집 안팎에서 직접 금을 분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일꾼을 10명 이상 고용해 광석 분쇄와 세척, 금 추출 작업을 분업 형태로 진행하는 등 사실상 소규모 생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금벌이가 모내기 총동원 기간에도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상당수는 농촌 지원 대신 금 채취와 금 추출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을 점검한 간부들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금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자원인데다 여러 권력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주민 3명 이상이 모여 다니거나 술자리와 같은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보위부 지시가 인민반 회의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자강도 등 다른 국경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생활상에 대한 언급 자체도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 모습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고 술자리나 친목 모임도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탈북 시도와 외부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간 대화와 접촉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양덕은 오후부터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양덕 14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4도, 진남

0: 김포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데요. 아침에 나가실 때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4도, 구성 11도, 강계 10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4도, 구성 23도, 강계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개성에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4도, 해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15도, 개성과 신계 13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원산과 평강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미끄러운 빗길에 발걸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16도, 함흥 12도, 해산 7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3도, 북청 18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성진이 오후부터 무산이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웅기와 성진 12도, 무산 4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9도, 웅기 17도, 무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끝차장 전해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서커스 단원이 높은 밧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여러 번 왕복하면서 사람들이 놀라 박수를 보내자 그 단원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저 밧줄 위를 자전거로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믿고 있다고 답하죠. 그러자 그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 자전거 뒤에 타실 분이 계십니까? 이 물음에 아무도 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몸을 맡길 만큼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이 앞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곤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머무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악한 세력 에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승리와 기쁨과 주님의 권능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느냐? 이건 인간 상식에 이룰 수 없는 건데 인간 상식에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시고 있나? 저는 네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째로 사랑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되지요. 세 번째로 전략하는 거 배워야 돼요. 네 번째로 그 기적에서 질서를 배워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참 우리들은 대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굶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정이나 연민이나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 불쌍히 여겼다, 사랑스럽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다시 로마 속국의 국민으로 있으면서 서러움과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나라 뺏긴 민족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 사랑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꼈죠. 사랑을 느꼈죠.

0: 예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두 곡 더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이란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깊던 그 세월 풍파 많던 나날들, 멍들고 어둠이 많던 이 마음이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의 그 따사로운 햇빛으로 멍들었던 이 가슴에 봄날이 눈썩이 마냥 모든 소름이 다 녹아버리고 지금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어 영혼 깊은 곳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었던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생에 앉고 일어섬과 죽고 사는 것, 솟구치고 곤두박질 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여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1: 우리 영혼의 봄날이 되어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이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오늘의 찬양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이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햇빛과 노래 한 자락과 봄날과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추이기를,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줄을 믿으면서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찬양과 영광과 희락과 평화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루 가운데, 오늘 북녘당 가운데에도 이 사랑이 가득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란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심판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다윗과 그 집안에 내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순위가 제일 높았던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즉각 미워하여서 내치게 됩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를 분이 여기고 2년 동안 마음의 칼을 갈다가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구슬방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 사랑하는 아들로 기억하고 있던 이 아들과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게 된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이 지은 죄 때문에 만나기를 거부하고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들로서는 이 일이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다시 요압에게 중재를 요청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만 진정한 화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의 마음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중간에 압살롬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바른데 너의 일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4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화하는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년, 길게 보면 12년 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굉장히 깊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연이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다윗의 마음이나 영적인 심령들을 충분히 절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 만큼의 그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 선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윗은 자기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행위를 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또 회개와 회복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사례를 다윗에게서 보았습니다. 바세바

가늠하여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선지자는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음식을 끊어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아이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7일 만에 아이가 죽죠. 신하들은 이 소식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자기의 몸을 저렇게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왕이 얼마나 절망하며 무너질까를 염려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을 알고 다윗은 오히려 일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준비케 한 후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로서는 이러한 다윗의 행보가 정반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의아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한들 다 부질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심판이 행하여 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잘못함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설 뿐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수 있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 간구 외에는 더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응답이 없으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길을 쫓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평생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신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겁니까? 나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영원한 왕권을 허락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럴 거라면 전안 갑니다. 여러분들 평소 하는 기도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 다윗이 그 기도가 아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아이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어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대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에 용서받은 니느웨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나라의 군대가 강력하여서 주변 나라들 많이 정복하였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고 그래서 전리품이라든가 또 노량물이라든가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경계해야 할 적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 역학관계에서 볼 때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면 그 반사 이익을 얻어 북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애국심 차원에서의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나는 즉각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될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붙들어 니느웨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는가 하면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두가 금식하라. 사람과 모든 짐승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조서를 내렸는가 하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쳐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혹시 마음을 돌이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은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왕과 백성들은 심판이 정해졌지만 혹시 주실지 모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서 3장에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방 민족인 아수르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해 주셔야지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여전히 강성한 국가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의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은 멸망당해서 다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앗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흥왕한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앗수르가 흥왕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지 다른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뛰어넘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나서인데 요나보다는 앗수르 왕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셔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일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뉜 이 일은 내가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즉각 순종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던 것을 그치고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성읍들을 방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다 망명해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강성해졌다. 이 말씀이 역대하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 시작하자마자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자기가 한 줄 알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스마야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길까? 아니면 넘길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할 만큼의 심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했다고 봐주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 겸비하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 부분이 참 재미있죠. 조금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르호보암과 유다를 약간 조금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솔로몬이 자랑하고 그 후대들이 자랑했던 것 다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금 방패 대신에

노방패 그것도 많이 만들지 못하고 겨우 몇 개 만들어두게 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군인들이 이 노방패를 꺼내들고 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 경비고에 갖다 넣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이만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저앉은 상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조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단하게 겪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 심판은 필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도 심판도 회개도 회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기에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의 영과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절망과 낙심의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기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내가 알고 붙들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이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간절히 주 앞에 호소하는 모든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모양의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아주 처절한 고난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들은 여러 모양일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나 부모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내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그 방향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적국이지만 앗수르 왕의 기도나 그리고 죄로 인하여 떠났던 르호보암이지만 그들의 기도의 맥락은 단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다 감추어내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죠. 많은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환영하여서 복음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전했던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가 심해지면서
많은 고난과

0: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복음의 문을 넓히시고 이 일을 도울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강력한 주의 일이 되게 하셔야지 왜 고난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기도가 훨씬 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유명하거나 부자이거나 권세가 있거나 높은 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미천하고 하찮고 가진 것이 없고 이름이 뛰어나지 않은 자들을 불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해집니다. 여러분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징계를 하지 않아 그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누리면서 별 고통 없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좋은 복된 삶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득달같이 쫓아오셔서 나무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두렵고 무섭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여 징계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어떤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 행복한 자여, 너희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참 너희를 깊이 사랑하신다. 너희 이거 놓치지 말고 잘 살아라. 모세의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여러 예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로 대변이 되는데 이는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리가 은혜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아야 되고 참 어렵죠.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을 이어가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멈추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바른 신자의 고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 북한 전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목포가 18도, 강릉과 여수, 포항과 제주가 17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가 16도, 평양이 1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춘천이 14도, 함흥 12도, 강계와 청진이 10도, 해산이 7도로 시작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28도, 부산이 27도, 서울과 대전, 광주와 제주가 26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목포가 24도, 함흥이 23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공익공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성실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의 인생은 복되고 그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점점 발전되고 좋아지는 걸 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도 그랬지요.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할 때 요셉이 종으로 있던 그 주인의 가정에까지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든지 나로 인해서 좋아지고 더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찬양 나눕니다. 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몸 함께하지요.

2019년에 과로로 사망을 하신 윤한덕 의사는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분야에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이용하기도 하는 제세동기를 알렸고 응급환자 전용 헬기의 도입, 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해서 나라의 응급의료 분야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이지요. 윤한덕 선생님처럼 바르고 강한 신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한 훌륭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경의 마음을 늘 갖고 위에서 또 기도하며 더 나아가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사회를 위해서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일을 잘 해나가며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짐하면서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390장, 새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70장, 새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쉬 대리니.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량을 발휘하여 발전된 사회를 이루어갈 사회적 위치의 사명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이며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다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누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391장, 새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평안한 날 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0: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 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물인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물인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 세움 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물인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기차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길거리에 빈몸으로 내동댕이 친 그 같은 절망에 처한다든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고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날 달려들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성군 다윗왕, 그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고백한 시가 10편 23편인데 그가 고난당했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사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께서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의 모습,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슴 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환난은 물러가라. 염려는 물러가라.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라와 나라에서의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일단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지배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배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많은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나라의 무속인이 80만이라고 하는 보고는 그만큼 이 나라가 불안한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실패한 경험, 상처 입은 경험, 과거의 여러 가지 아팠던 기억들이 나를 붙잡아서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야 합니다. 당당히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도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절망에서 노예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 싸워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과로해서 몸이 아파 며칠간 누워있던 적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누워있는 침실로 마이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큰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쳤는데 이쪽부터 저까지 빼곡하게 마르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라나면서 그가 성직자가 되고 난 후에 모든 죄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너무나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마귀야, 너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써버렸다. 썩 물러가라. 흑암의 권세가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과거는 이미 단절된 것입니다. 절망에 가고 슬픔에 가고 실패에 가고 상처에 가고 버림받던 과거, 과거 배신당한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와서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쓰라는 상처 속에서 다시 치료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쓰임받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의식에서, 실패의 기억 속에서,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큰 대형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할 때 그 정신과 닥터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정신병 환자들이 자기의 과거에 쓰라린 상처를 잊기만 한다면, 미움의 대상을 용서만 한다면 지금 당장 3분의 2 이상은 완치되어 이 병원을 퇴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들이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밤낮으로 되뇌이기 때문에 정신병에서 노예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여하튼 정신병의 문제에 갇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희망의 내일, 축복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라고 하지 않고 누가라고 한 것은 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 다가오고 그 환난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곤고함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사람 통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모들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끝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는 끌어내서 돌로 쳐서 완전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 내려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사람들이 갖고 오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그 문제도 우리는 예수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일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그 다음 이런 아주 은혜로운 구절인데 온세

0: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참 강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주저앉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 마마리를 하고 밥맛도 없고 뭐 하기도 싫고 그렇게 많은 일하고 앞서서 큰 일들을 치고 나서도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이 다가올 때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메리스트 문슨이라고 하는 분이 1936년에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귀한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의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것을 떠나시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난 한 번도 내 것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발걸음도 떼지 못한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낮의 길이가 매일매일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환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아직도 환한 대낮 같은데 어머 지금이 몇 시야 하며 시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6월 21일 주일인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하지까지는 매일 1, 2분씩 해가 더 빨리 뜨고 저녁에도 1, 2분씩 해가 더 늦게 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의 오묘한 조화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길어지는 낮 시간, 빛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홍수가 난 마을의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물로 가득 찼고 수위가 계속 높아져 남자도 머지않아 물살에 휩쓸릴 위기였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저 멀리서 헬리콥터가 보였습니다. 남자를 발견한 구조대원은 바로 지붕 쪽으로 긴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눈앞에 두고도 남자는 머뭇거렸습니다. 답답한 구조대원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물이 지붕까지 찹니다. 어서 사다리를 붙잡으세요. 하지만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다리가 너무 낡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무 길지 않나요? 붙잡고 가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인데요. 저는 고소공포증도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구조대원이 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사다리를 붙잡지 않으면 당신은 100% 죽습니다. 어서 사다리를 잡으세요. 눈앞에 사다리가 유일한 생명줄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조금 의문이 생겨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어서 붙잡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계산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신기하시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에 보릿고개를 비롯해서 6.25 동난 그리고 IMF 등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런 환란을 겪은 그런 민족이어서 그런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한국인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먹고 마시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경에 보면 잔치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고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방관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이 이때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그런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 파송될 때에는 앞서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뒤에 돌아와서는 10절에는 사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기가 아닙니다. 사도라는 그런 표현이 썼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목숨 걸고 선교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행 본문인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직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빈들로 가셨다라고 타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벳세다 마을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와서 승리의 그 승전보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었지만은 한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기쁜 소식과 슬픔의 소식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음을 조용히 추스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벳세다 지역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로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친숙한 이곳에 오셔서조차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추스리실 그런 공간과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역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당시 여러 율법 학자, 종교인들이 있었고 또한 이 회당의 모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선교 여행에 매우 고단한 그런 여정이었지만은 그 피곤함을 뒤로하고 많은 무리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다시금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니까 물론 그 뒤에 문장을 쭉 보시면 He had compassion on the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compassion은 이 동정이라고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연약한 영혼을 보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치유의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모두가 은혜의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 이미 날이 빨리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그런 황혼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군중들과 함께 사역하시느라고 시간 가는 것도,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그것을 모를 정도로 시간이 훌쩍 하루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대중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좋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옆에서 많은 사람들 질병에 고침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천상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면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고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몰려든 군중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자들의 그 생각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해야

0: 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여러분, 그래서 열두 사도들은 주님 이 무리들이 다마을로 각자 흩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끼니를 해결하게 하고 오시지요 라고 하는 나름의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요즘에 사람들이 더치페이라는 걸 합니다. 더치페이가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 사역으로, 또 병고침의 이적의 사역으로 할 만큼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사실 말씀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끼니까지 다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은 없었어요. 제자들의 말처럼 군중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만도 했습니다. 즉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해결하게 하죠라는 말을 한 것도 전 합리적이고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의 그런 숙식의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장기와 배고픔을 느낀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문제들을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먹여야 할 사람은 많고 가진 음식은 없으니 해결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제자들 생각하기에 머리를 무한대로 띵 얻어맞은 것 같은 정말 상상 초월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한테 지금 뭐가 있는데 이렇게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지난번에 맡겨놨잖아, 은행에 잔고 있잖아, 뭐 돈지갑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태연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뭐 많은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나 뭐 훈련이 있습니다만은 뭐 어떨 땐 뭐 100명 또 그 이상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은 숫자가 많잖아요. 김밥 3,000원짜리만 함께 먹는다고 해도 남자만 5,000명이면, 그러나 여자 어린이는 카운트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카운트에서 만 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얼마이죠? 3천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생수 한 병씩만 쭉 돌리게 되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정도 들 수가 있겠지요. 이 요즘으로 봐도 정말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해서 저희들의 수중에 가진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같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룬, 똑같은 사건을 다룬 본문에는 이 상황에 대한 이런 설명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은요 반짝반짝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답을 잘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 갈릴리 베세다,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뭐 나와바리다 우리 얘기하는 그런 활동무대여서 뭐든지 다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빌립 그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런 헬라 사람들하고도 많은 그런 교분이 있은 견문이 높고 많고 그리고 숫자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순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사람들 다 먹이라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빌립아 계산해보아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5절 후반에 정확히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 많은 사람들 먹을 먹일 떡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

빌립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빌립이 이때 잠깐 생각해보고 평소처럼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이 일에 대해서 기도 먼저 했다고 한다면은 아하,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물으셨겠지라고 그 대답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어떤 이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만약 믿음이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백만 명도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 기도하면은 뭐또 다른 답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쩌면 이 제자에게 이런 대답 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 잘했으면 어쩌면은 빌립아, 너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해라. 뭐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빌립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오히려 상황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자신도 보면은 그 문제를 보면 안 되는 이유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선뜻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역에서는 판단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 나가고 생각이 많을 때는 없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싹트기도 전에 나의 판단과 생각과 지석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때는 없는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제자 안드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앞서는 빌립이 다른 본문에서 등장했다면 오늘 이또 본문 인용에서는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이 안드레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그래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특징은요, 이 발음을 해보면 안드레, 안드레 하면 안 데려올 것 같은데 데려왔어요. 자신은 잘 모르고 답이 없을 때 항상 누군가를 안드레는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베드로도 데려왔고 나다나엘도 데리고 왔어요. 물론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 도시락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온 안드레는 수훈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겠지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라도 데려오면은 어떻게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일으키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빌립처럼 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자신이 미리 다 결론 내버리는 것보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안드레의 그런 믿음이 이 상황에서는 훨씬 나은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떡과 물고기와 같이 나의 작은 소유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소유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수중에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부족할 수 있어요. 너무나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나와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만나면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 시작을 할때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통해서 또한 이 손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

떡과 물고기의 소년의 헌신이 없으셔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도 혼자 일을 다 진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굳이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옹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은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물고기는요, 작은 물고기였어요. 저 빵도요, 저 사진에 좀 멋있게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투박하고 밋밋하고 단맛도 없는 그런 빵이었어요. 이 빵은, 이 물고기는 이 소년의 엄마가, 아이가 좋은 선생님, 예수님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가서 배골지 말라고 비상식량으로 보내준 거예요. 뭐 대단한 그런 빵과 큰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큰 장정 어른도 아니고 그 작디작은 그 소년의 그 고사리 손에서 나온 그 빵과 그 물고기를 어떻게 가져가나 그런 생각도 들지 몰라요. 벼룩에 간을 빼먹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벼룩에 간을 좀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작은 두랩돈, 전재산을 드린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재산인 것을 모르셨을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이 전재산이잖아, 도로 가져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또한 마리아가 1년치 노동자의 그런 품삯기에 해당하는 값어치 그런 옥합을 꿰뚫었을 때에도, 마리아야, 지금 너 지금 정신이 있느냐?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 그걸 한꺼번에 깨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그 헌물의 그런 크기가 아니라 그 중심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소유와 그런 능력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헌신만 받으시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부족한데 작은 자가 드린 작은 것은 고개 돌리시고 외면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손 내민 자가 얼마나 그 마음이 무색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나 소유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빵이나 물고기 자체에 보이는 그런 선물을, 실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그런 마음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오병이어의 드림의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드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의 그 마음과 기쁨이 물밑듯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고 주고 나눌 때의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이도요, 아차하면 자기 혼자 도시락 혼자 저쪽 가서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도시락 혼자 먹었으면은 자신은 배부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배골고 허기가 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시락을 나눴는데 수천 명이 허기를 면하고 채워지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그저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뿐이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축사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정말 큰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더니 놀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때도 이 소년은요, 그러나 흥분한 나머지 내가 드린 떡과 물고기예요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 드리니 왜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헌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드린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나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 주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인생에서 주신 그런 은혜가 더욱더 큰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성경은 보면 많이 맡긴다고 그랬어요.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나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우리와 같이 미천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있는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꼭 있으셔야 돼.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사람 없이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는 똑똑한 지식인도 많았고 부유한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기록은 없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당시 지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 것은 겸손하고 작은 이들을 통한 섬김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병이어의 도시락 그 작은 능력과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흔히 어떤 분들은 그 숲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환경 이야기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하죠. 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래서 이 나무 하나씩 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비유를 하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한 것은 작은 이들의 섬김 때문에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유무상통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은 이와는 반대로 많이 소유했지만 그것을 감춘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작은 이들을 통해서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까, 기뻐하실까 망설이지만 엉거주춤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세다의 5천 명 군중 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가 이 아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다른 소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어른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5천 명 넘게 왔습니다. 한 사람만 도시락 가지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왔어요. 다못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보면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빨리 좀 사람도 흩어지면 조용히 저기 좀짱 박혀서 뭐밥 먹어야 될 텐데. 아, 오늘 아내가 불고기 싸줬는데. 뭐.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도시락 가지고 온 많은 다른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없고 오직 이 아이의 헌신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헌신하는 이들을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작은 것, 시간, 소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손 위에 얹어 놓았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여지게 될때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17절 말씀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셔서

12광줄이 남기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작은 떡과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다니, 사람들은 그 남은 풍성한 바구니를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세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나누게 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경험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죽은 이를 기리는 제사 음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의 참여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다대교회 김덕현 목사님입니다.
1: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와 자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하신 선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방선거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정을 든든히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내일과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아멘.
1: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야만 해소가 돼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순간 우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을 쏟았던 그 어떠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우상을 우리가 직접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물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쓸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선택하는 아주 특별한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너이팅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힘찬 찬양 함께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8분 41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생길 수도 있고 우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어요. 보물을 직접 선택하면서 그 보물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선택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 시간을 쏟고 그 마음을 계속 내어주다 보니

보면 어느덧 내가 만든 우상이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무엇을 먼저 생각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 중 짧은 순간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화장실에 잠시 앉아있을 때, 잠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혹은 지금 아침이니까요.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 짧은 순간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의 선택이 우리의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어요. 나는 보물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물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보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보물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물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가장 짧은 순간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가 보물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물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목요일 오늘은요.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시 선교 그리고 청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날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의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 기다릴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물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소소하지만 소중한 따뜻한 복음 스토리를 전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 프로젝트.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청년, 청년 선교, 그리고 도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네. 짝꿍, 구덕교회 조원정 목사입니다.
0: 네, 네. 목사님, 2주 만에 뵙습니다.
1: 네.
0: 근데 목사님, 오늘 조금 텐션이 낮으신 것 같은 느낌적인 네. 느낌.
1: 목이. 어제 네, 좀 늦게까지 네.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또 모임들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1: 텐션은 낮지 않은데
0: 네.
1: 목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0: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음으로 우리 조원정 목사님의 목소리를 위해서 목을 위해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1: 네, 방송하면서 네,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네, 잘 보내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감동받은 거가 한두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저희 교회 이제 미얀마에서 온 우리 유학생들이 좀 네.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비전 트립을 미얀마로 가는데 양곤에 있는 어학당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희가 원어민이니까 물론 부산 사투리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0: 네.
1: 하여튼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채플로 초대해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4년 네. 동안 했는데 거기 이제 같이 관계했던 멤버들이 한 2명 정도 부산으로 유학 오게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유학 간 애들도 좀 있지만
0: 네.
1: 근데 이제 그 부산으로 온 지체들은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명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산대학교에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저랑 같이 잠깐 만났는데 이후에 이제 스케줄들이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 또 만나는 게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한 명 더한테 또 연락해서 그래서 이제 좀 비는 시간을 또 보려고 하니까 또 저녁 시간에 같은 소그룹 멤버가 또 저녁 먹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외국에서 또 이제 유학 와가지고 생일을 첫 생일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 목원을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고 또 이렇게 온 유학생들도 처음에는 뭔가 모를 이렇게 위축감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되게 잘 웃고 담대하게 저희 한국인들이랑 잘 교제하는 거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이게 이야기 들어보면 학교에서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지금 한 학기가 넘게 지났는데 이제 두 학기 거의 다 돼가는데도 한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산이 특히나 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교회 지체들과는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감동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예, 도시 곳곳에서 큐티 모임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토스라, 에스라 모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토성동에 사는 에스라 모임이라서 토스라라고도 하고, 다스라, 다대포에서는 네. 에스라 모임, 명지에서 하고, 이제 곳곳에서 하는데, 한 지체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좀 참여를 했었어요, 새내기인데. 그런데 이제 군대 이제 휴가 나온, 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저희가 아침 6시 반에 또 모임을 하는 그 대신동에서 하는 모임을 아침 6시 반에 하는데 바로 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0: 마음이 너무 또 감동적이어가지고 좀 바라기는 도시 곳곳에 계속 이 묵상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길 또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캠퍼스까지 하면 한 8개 정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침에 성경 묵상 모임
0: 아침에
1: 거죠?
0: 하는 모임은 저희 대신동에서 하는 모임 하나고요. 아침 시간이 약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대부분 저녁에 합니다. 아, 저녁이나 아침이... 공강 시간 사이에.
1: 그렇죠. 아침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지 않나 그리고 소그룹의 힘이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아까 그 미얀마에서 온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렇게 표현하면 살짝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전략
0: 네네.
1: 그물망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오전에 만나면 같은 공동체가 오후에 만나서 네네. 이 네트워크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에스라 모임에 이제 우리 귀한 새내기, 이제 네. 군인으로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새내기가 그 모임에 나온다는 것은 실은 이 공동체가 좋아서 또 소그룹에서 받게 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분들이 오늘 목사님의 이 감동 포인트를 들으시고 이래서 소그룹이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네, 이래서 네. 부산 곳곳에 소그룹 모임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점점 더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아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감동 포인트를 갖고 오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부산 도시사역 그리고 청년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귀 쫑긋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 땅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마 마침 키워드가 보물이었어요. 네. 많은 분들 또 보물 보내주고 계시는데 3160번님께서는 나의 보물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대로 성경을 통해 천국을 얻기를 소망합니다라고
0: 아멘.
1: 보내주셨고요. 아멘. 또 9507번님도 보물 이렇게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0933번으로 보물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물, 목사님의 보물은 최근에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0: 겸PD? 아.
1: 야, 이렇게 훅 들어오시라니. 아, 네.
0: 요즘 저의 또 보물은 네. 사실은 이제 뭐 간간이 하는 이제 아내와의 산책 시간. 그래서 월요일 날이나 뭐 잘 되진 못하는데 네. 뭐 평일 날 주로 이제 저녁까지 사역이 많다 보니까 잘 못하지만 뭐 하루 딱 빌 때 가는 이 산책 시간이 저한테 또 또 은혜도 나누고 각자의 또 정작 교회 분들과는 굉장히 어떻게 지냈는지 삶을 많이 나누는데 가족과 이렇게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제 또 말씀 묵상한 것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 자체가 좀 요즘 저에게 좀 보물인 것 같습니다.
1: 이야. 부럽습니다.
0: 네. 할 수 있다!
1: 아니요, 제가 최근에 네네. 요즘 날씨가 낮에는 좀 더운데 저녁에는 좀 선선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네. 아, 이럴 때 산책하면서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순간 살짝 외롭더라고요. 아.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0: 제가 오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방송을 들으신 많은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부의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도 새롭게 또 받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들 또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0993번님, 보물 같은 극동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0: 박수를 보냅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3874번님은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한번 네. 읽어주세요.
0: 네. 보물, 제 보물은 우리 소율 씨은 채웅, 채윤이에요. 네. 네. 느낌에는 뭐 할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네 명을 네. 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혼자서 넷을 네, 이렇게 하셨다면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네.
1: 3874번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방송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오늘 보물,

0: 있다면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번 여러분들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문자 보내는 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귀 쫑긋하시고 오늘 드리는 주제 퀴즈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몸풀기 퀴즈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퀴즈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0: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별별을 받고라고 네.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임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지 맞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 네,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0: 지혜,
1: 2번
0: 권능.
1: 네. 네. 네, 과연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지 네, 네.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듣고 계시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부산 채널로 들어오세요. 실시간 메시지 남기실 수 있는데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별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목사님 보기 한 번 더 나눠주실까요? 보기 1번
0: 지혜,
1: 2번
0: 권능.
1: 네, 느껴지시죠? 무엇이 정답이신지. 네. 네,
0: 자. 힌트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네.
1: 자, 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이것이 샘솟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샘솟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네네. 자,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도시선교 또 청년선교에 관해서 구덕교회 조원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6분 37초 지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주제 퀴즈, 몸풀기 퀴즈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어요. 자, 목사님 바로 정답 발표하고 문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2번 관능.
0: 아,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네. 선생님께서 권능을 외치실 때마다 손을 불끈 쥐고 권능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2: 아멘. 네, 권능이 임하죠.
0: 아, 네.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숨어있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2: 네. 네.
0: 그래서 이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퀴즈 드렸는데요. 0093번님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 권능입니다. 복된 시간,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출근 준비 중에 은혜의 극동방송 감사히 듣네요. 아멘.
0: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8891번님은요, 샘솟는 권능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아멘.
0: 라고 선포해 주셨고요. 911번님, 또 3419번님도 권능, 또 9610번님도 권능,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개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 참 중요하죠?
2: 네, 그럼요.
0: 네.
2: 그리고 권능을 받을 때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성령에 의한 권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아멘.
2: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뭐 개인적인 도전이나 의지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증인되게 하는 길은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0: 아멘. 오늘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 네.
0: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있었던 리바이브 나우 캠퍼스 인 부산 이 후기 이야기 짧게
2: 네.
0: 나누고
2: 네네.
0: 지금 많은 분들이 설렘설렘 기대기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2: 네.
0: 왜냐하면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정말 뜨거운 도전이 부어지는 시기가 또 이 여름 시기잖아요.
2: 네, 그럼요.
0: 그래서 이 여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리바이브 나우 캠퍼스인 부산이 진행됐습니다. 이 캠퍼스 안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0: 뜨거운 집회가 열린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집회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이틀 동안 길거리 전도 캠퍼스 네, 전도가 네.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보시면서 가장 감사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1: 이번 집회를 보면서 좀 특별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에 반차를 내거나 연차를 낸 우리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요. 참 그 도전과 그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회 중에도 되게 이제 그 학생들이 잘 반응하고 청년들이 반응하면서 또 학과별로 기도 모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좀 무브먼트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0: 네.
1: 앞으로 이제 그런 기도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살펴보고 싶고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제일 감사한 것은 이 청년들이 내 휴가를 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1: 네.
0: 전도를 위해서 네. 시간을 내어보는 것을 경험한 것
1: 네.
0: 이것이 어쩌면 청년들에게도 큰 도전이지 않았을까라는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들어요.
1: 네. 요즘 시대에는 뭐 일본 여행 가거나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소확행을 위해서 많이들 휴가를 내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꼭 네. 한 번씩 가져야 될 시간이고 부정하진 않지만 그게 전부라면 사실은 세상의 어떤 방향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물론 여건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스스로 결정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0: 아멘.
1: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열매들
1: 네.
0: 각 학과별로 또 캠퍼스별로 네. 기도 모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1: 네.
0: 실은 이 부산 땅이 참 귀하다고 느껴지는 게
1: 네.
0: 마마클럽이
1: 네.
0: 이 부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마마클럽의 뒤를 이어서 이제 파파클럽도
1: 네, 네.
0: 그 깃발을 이어서 아버지들이 일어나고 계시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학교기도 불시운동이 이제 각
1: 네.
0: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1: 아멘.
0: 이 사실을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캠퍼스 안에 학과별로 캠퍼스별로 꼭 기도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 네네.
0: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형 집회나 이런 캠프나 이런 것들을 참가하다 보면 큰 은혜를 받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게 원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1: 네.
0: 돌아갔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나는 왜 다시 또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1: 네네.
0: 은혜가 지속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님?
1: 제가 그 어제 좀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 리바이브 나우 끝나고 저도 전도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왕년에 또 교회 전도왕 출신이어가지고
0: 네.
1: 근데 이제 전도를 했는데 여전히 또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이게 내 은사 중에 하나였지라는 거 이제 목양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필드에 나가서 전도할 기회가 생각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특히 그랬는데 하면서 제가 결단한 게 2학기 때에서 좀 지속적으로 전도를 좀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DSM 빚진자 선교회 간사님이랑 통화를 좀 했는데 일단은 40대인 남자들이지만 우리가 캠퍼스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를 일단 나가자. 그래서 나가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또 뭐 반차 내거나 뭐 이러 또는 학과 공부 끝나거나 붙을 수 있으면 붙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전도하는 게 어떻냐고 제 제안을 했어요.
0: 네.
1: 근데 또 흔쾌히 그래서 2학기부터 9월부터 하자.
0: 네.
1: 늦추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고 경험치들이 있는데 그냥 추억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이 감동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때 감동 정도만 추억한다면 뭐 그것도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0: 아니지만 오히려 더 못한 자리로 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기, 저는 이것을 또 꼭 그 강추드리고요.
1: 네.
0: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적 루틴을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메시지, 오늘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또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바랄 수 있는 또 다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삶으로 행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학기 때 네. 저희가 함께 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1419번님께서 캠퍼스 사역 자세한 안내 또 담당자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이런 분들은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한번 이 소소 프로젝트 시간에 한번 또 도전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진짜. 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풀어내는 것, 그리고 순종해보는 것, 그리고 어떤 도전을 해보는 것, 이것이 또 은혜가 지속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이 뜨거운 여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한번 문자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많은 수련회와 캠프의 자리, 그리고 아울리치, 또 국내 국외 이런 선교의 자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자리들을 지금 신청하고 아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이것을 참여하면서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하는 것, 내가 이 부분은 주님 안에서 2026년 여름 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것들 오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는 것처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번 여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바라는 것 한 가지 지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려볼게요. 우리 0993번님께서 행복한 아침이에요. 행복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행복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회복되길 바라는 것 한 가지 기다려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문자 받고 있어요. 이번 여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바라는 것 그 한 가지 남겨주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을 영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꼭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1: 꼭 한 가지라고 하셔서 두 가지 생각했다가 한 가지. 아 저는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수련회나 또 이제 이런 비전 트립을 많이 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인데 레디컬 실험에 보면 다섯 가지 실험 중에 1년 중 일주일은 나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가서 좀 희생하고 섬기라라는 것이 있는데 해외 비전 트립도 좋고 국내 비전 트립도 됐고 좋고 아니면 조금 뭐 우리 주변의 지인들도 좋으니까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좀 통으로 일주일이기도 하겠지만 좀 시간을 정해서 충분하게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해주고 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독교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은 잘하는데 몸을 쓰는 것 사실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주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몸을 드리는 것들을 좀 정말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 여름 그곳을 꼭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희생하는 것 이번 여름은 정말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마치기 전에 이번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과 방송가족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여름을 맞아서 많은 뭐 휴가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겠지만 좋은 쉼을 잘 누리는 줄 아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뭐 죄책감 없이 쉼도 잘 누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들을 잘 갖는 것, 정말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번 여름에 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고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장깔뱅, 종교개혁자 깔뱅이 얘기를 했는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여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2026년 여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여름이 되기를, 그리고 나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며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을 보물로 여기는 귀한 여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름 회복되길 바라는 것 보내주셨어요. 4118번님, 저의 아들이 고등학교 이후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2203번님,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4448번님, 캠퍼스 전도 저희 매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학기 마무리합니다. 이 학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3160번님,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영적인 기분 또 피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이 안 돼서 이번 여름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여름 회복되길 원하는 것 샵 0933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 또 문자를 표현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 회복이 임하도록 목사님 짧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또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여름 더욱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또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제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찾아와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공동체와 통로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이번 여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삶이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희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경 PD였고요.
1: 네, 구독교의 조원종 목사였습니다.
0: 네, 목사님,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2: 나의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3: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2: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4: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5: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2: 마주 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6: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해운대 자동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입니다. 지난주 다윗의 삶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적 모델인 다윗은 외적인 조건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실패의 순간에도 즉시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돌이킴으로써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성공을 정의했다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신뢰할 만한 리더가 부재한 시대에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전형을 대조하여 참된 영적 리더십의 본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겉보기에는 훌륭했으나 심각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는 길갈에서 블레셋의 압박과 백성들의 이탈에 조급해져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번제를 직접 집례했고 아멜렉 진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실패 배경에는 치명적인 영적 원인이 존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 라고 책망합니다.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입니다. 신명기 6장의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샤마, 음성보다 사람들의 샤마, 소리를 더 두려워함으로 영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영어로 이 샤마, 이 들리다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Hear, H-E-A-R, 듣다. Listen, L-I-S-T-E-N, 듣다. 이 hear은 의도하지 않아도 귀가 열려 있다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리적인 감각 현상을 말합니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주위의 소음이 귀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I can hear the sound of rain outside. 의도하지 않아도 밖에 빗소리가 들립니다. Did you hear that noise? 방금 그 소리 들었어? 그러나 listen은 어떤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행동을 의미하므로 보통 뒤에 대상을 지정할 때 전치사 to, to와 함께 쓰입니다. 의식적, 능동적, 집중해서 들음을 listen이라고 합니다.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내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I'd like to listen to music before bed. 나는 자기 전에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냐, 순종하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보다 사람을 두려움이 더 컸던 이 사울의 리더십에 비해서 다윗은 환경이 아닌 주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15년이라는 고통스러운 광야의 훈련 세월을 보냈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조급하게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까지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보호와 공급을 믿었습니다. 영어로 다윗의 리더십은 God-centered leadership, 하나님 주권 중심적 리더십입니다. 그는 환경이 압박해 올 때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환경의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소리를 따르다가 결국 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위기나 갈등의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타협하라는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사울은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린 후 환경 탓을 하며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위에 오르기까지 15년이라는 길고 억울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조급하게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과 일터 속에서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거나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세월이 지속되더라도 조급함에 빠져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내 힘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온유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 신앙과 삶을 거울처럼 되돌아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당당해 보였으나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의 실패가 오늘날 저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조급하게 제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말씀 대신 자신의 안목을 따라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도 사울처럼 환경의 압박이 밀려올 때 부득이하여라는 핑계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않았는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청종했던 사울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15년이라는 기나긴 광야의 세월을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0: 다윗의 중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도 조급하게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울처럼 환경이 급해진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다윗처럼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위기와 문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약속을 지켜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촌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324-5958번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중부노회 교회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수요일까지 사직동 교회에서 제44회 부산 중부노회 여름 교사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지도교역자 및 교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550-00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제의 말씀 그래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3회 청현제이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미랄심장재단이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청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파페라 가수 김수진 찬양 사역자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특별히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여러 가지 위협과 미혹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과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어떤 미혹도 어떤 공격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묻어가는 단체 관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 앞에 단독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무리 속에서 나를 불러내십니다. 용달아. 아, 제 이름이 좀 멋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빈, 뭐 이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이게 이름 부를 때마다 위축이 되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조금 그래도 막, 달아, 이렇게 부르신다는데. 나를 개인적으로, 예, 나를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세게 웃으시는데, 예, 그렇게 웃으십니까?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으로. 나를 개인적으로, 내가 숨어 있어요. 나는 수줍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실까? 무리 속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에요. 나를 아실까? 내 아픔 아실까? 내 눈물 아실까? 내 기가 막히게 주님은 무리 가운데 나를 불러내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1대1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공동체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는 나는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집에 가면 남편이에요. 직장에 가면 뭐 과장이에요. 예. 교회 오면 집사예요. 예. 아이에게는 뭐 엄마예요, 아빠예요. 뭐 예.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어떤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우리는 여러 가지 가면을 가지고 있다. 직장 가면 쓰는 가면, 예. 집에 쓰는 가면, 교회 올 때 쓰는 가면. 예.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 우리를 특징 짓는 어떤 가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주변을 뭐 쉬는 날이나 이렇게 청바지 입고 가면 성도님이 지나가면 저를 못 알아보세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예, 가끔은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양복을 입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예, 어색하게 예, 물론 뭐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사를 드리면 깜짝 놀라시죠. 예, 웬 총각이 예, 예, 믿지 않는데 예.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어떤 가면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약해 보이기 싫어요. 어떤 자리에든 직장에서도 그래요. 약해 보이기 싫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센 옷을 입고 가면 예. 넥타이도 아주 선명한 것을 예. 어떨 때는 머리를 좀 이렇게 팍 올려가지고 예. 좀 세게 보이려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도 왠지 좀 센 척 하는 거죠. 아빠가 좀 세다 이러면서 예, 사실은 약하면서 예, 좀 센 척 뭐 예, 완벽하게 뭐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 안 받으려고 사람들이 약하면 무시하거든요. 내가 약하면 좀 얕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센 척 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 척하고 예, 많이 아는 척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체면을 차리는지 얼마나 많이 위장하는지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예. 요즘 우리 이제 강전정 교수님이 계시니까 또 교수님에게 보내드리겠어요. 제가 역할을 좀 예, 상담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회 상담은 또 언제나 필요한 거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그분들이 고백하는 아픔들이 있는데 목사님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멀쩡해 보이죠? 이러면서 사람들 보기에 뭐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웃는 사람 같고 근데 집에 가서 불 끄고 누우면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불안함과 염증 뭐 이런 것들. 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라고 그동안 초점을 그렇게 맞췄어. 예.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삶. 내가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들이 환영하겠지.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가 너무 좋아하겠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과장은 이래야 된다.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사느라고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나만 들을 수 있는 어떤 나의 신음소리. 나 아파.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
그 소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생각하고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 거기 맞춰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뒤처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좀 무시당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끊임없이 막 소리가 나는데 그걸 못 들은 채가 오늘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좀 내려놓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고 오라고. 현빈 아니면 어때? 다리면 어때? 괜찮다는 거예요. 체면도 좀 내려놓고, 위장도 좀 내려놓고, 상처 입은 모습 어때? 뭐 남들에게는 이거 안 보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가리고 또 가리고, 아닌 척 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부서진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갈릴리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좀더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나를 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 말고 말이에요. 내 배우자가 기도하면서 믿는 어떤 그 하나님 말고, 설교를 통해 내가 들었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속의 하나님 말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서 화려하게 마치 뭐 부속물처럼 딸려 들어간 그런 하나님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군중 속에 숨지 말라고 하는, 나는 숨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내 연약함 좀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좀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도 좀 드러내고, 숨기고 싶은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가 부끄러웠거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가 싫었어요. 약해 보일까 봐, 없어 보일까 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드러내지는 못했는데, 주님에게만큼은 다 드러내놓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다른 거 다 차단하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홀로 단독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너무 이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도 괜히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신경 써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은 오직 한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홀로 선 나라는 존재가 부르는 첫 번째 이름, 그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부르도록 하는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찬란한 신비라고 한다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거룩한 신비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이정표 같은 어떤 그게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예요. 저에게도 저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 느낌은 너무나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 여러분, 친정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깊숙하게 박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사실 우리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보단 좀덜 배우셨잖아요. 우리보단 좀못 살았잖아요. 우리보다 힘든 시절을 사셨잖아요.

자식들 하나만큼은 굶기지 않고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예, 그 열심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죠. 우리처럼 많이 배우고 우리처럼 우리 많이 듣고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셨다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걸 보고 배운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혔어요. 어떤 분의 아버지는요 너무 엄격해가지고 늘 공포의 대상인 너무 무서운 아버지. 어떤 분의 아버지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는 무관심한 그래서 자식들에게 외로움을 남겨준 외로움의 유산을 남겨준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책임감이 없어서요 가족들에게 깊은 절망을 남겨준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왜곡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부교역자로 섬기던 어느 시절에 청년부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마지막 날 캠파이어도 하고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한 여자 청년이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이제껏 자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너무 싫었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었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늘 술을 먹고 엄마를 폭력하고 가족들을 폭력하고 못 살게 한 그런 아버지. 아버지에게 머리채도 잡히고요. 뭐 뺨도 맞고요. 얼마나 많이 폭력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지 왜곡이 온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박혀있는 그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아버지. 너무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 사실 왜 나는 왜 그 자매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총명한 자매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일을 잘하고 근데 늘 그늘이 있는 근데 그 자매가 수련회 마지막 날 그 고백을 하면서 예. 그러나 목사님 이제 내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 그 무서운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감사하시나? 나를 비난하시나? 벌 주시는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먼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불안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데 불안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며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완벽할 때만 나를 인정해 주셨거든.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올 때만 인정해 주셨거든. 남보다 잘할 때에나 인정해 주셨거든. 그러니 남보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와 신앙생활을 경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이기니까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 아버지. 그러니 남보다 막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고 앞설려고 부르고 예 뭐라도 앞설려고 그러는 게 뭐라도.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심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심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심각하긴요? 그분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그런 아버지였어요. 완벽해야만 인정하는 아버지.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이 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 때문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런 아버지일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일까.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죠. 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 아들 그야말로 예 뭐 정말 불효자 중에 불효자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직 좀 뭐 살아 있는데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유산 받아가지고 그걸로 좀 성공했으면 되는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남의 집에 그 돼지 그 밥 쥐염 열매 먹고 뭐 이렇게 거지처럼 말이에요. 너무

비참한 냄새나는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정말 할 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맞이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사회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그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면 그 달려가는 모습은 수치예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뭐 근엄해가지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그런 분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달려가는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를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 당신의 체면, 뭐 유대사회였던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뭐 제도들 다 소용없어요. 자기의 어떤 체면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체면 무시하고 그는 아들에게로 달려가고 조건 없이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사실 고아의식이 있거든요. 이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고아는 늘 불안해요. 홀로 된 이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오늘 뭘 먹을지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긴장해야 되잖아요. 늘 방어기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고아처럼 염려와 두려움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옆 사람을 공격을 바로 탁 쏴버리고 온전한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영적 고아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긴장과 그래서 온전한 날이 세워져 있죠.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바로 쏘아붙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 그분은 나를 몰라라 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섭게 공포를 조성하시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를 바라보실 때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걱정도 마시고 두려워도 마세요. 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교회 와서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들 좀 틀렸다고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여러분. 귀엽죠. 그 모습조차도 귀여운 거예요. 긴장의 끈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어떤 나의 안에 솟아있는 어떤 그런 공격들과 다 내려놓고 이 아버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두 번째 이름은 천지의 창조주. 따라합시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랑 많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동시에 온 우주 앞에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데 능력은 없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가 인생의 어떤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뭐 그 옆에서 울어주기는 할 수 있지만 건져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 반대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자이시긴 한데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무서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꼼짝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노예처럼 사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렇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에 비하면 태산같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를 태산같이 크게 보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작은 모래알처럼 생각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절망적인 진단을 선언 받을 때가 있죠. 너무 깊은 질병입니다. 때로는 사업의 문이 닫히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자녀의 삶이 자꾸 꼬여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꼬여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린 깊은 무력감에 빠지죠. 혹은 내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요. 우린 그때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내 인생에 엉킨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하시겠어요.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절박한 그 절망적인 광야에서 길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창조의 일을 계속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입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이며 뭐 참 여러 가지 어렵죠. 우리 나라를 좀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직격탄으로 지금 달려와서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운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식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나 미혹 때문에 지금 시험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이대로 해 마라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커리어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내 인격도 아니고 예. 내 어떤 스펙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는 바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선명하게 올려드리는 영적인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아주 교묘하고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막 우리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라고 얘기하게 교회 오래 해서 교회 갔더니 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고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마침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딱 기회인 줄 알고 원래 그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하게 공격 앞에 놓여진 우리들을 향해 공격을 해서 자기 백성으로 다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요?

0: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검증해 준 그들이 고백해 온이 사도신경,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 그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때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에 당당히 서게 될 때, 어떤 공격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3: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시진 않으셨나요?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몇 달째 직장 문제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매일 출근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나서며 짧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그곳에 먼저 가 주세요. 그날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뜻밖의 방식으로 풀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을 믿었더니 걸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T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